증상이 있을 때는 야, 참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 또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말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하지만은 그 말하는 것이 아, 그 사람은 말뿐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다윗의 믿음은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32절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제 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은 16장에서부터 이제 쭉 보면은 전쟁의 시작이 이어지는데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있으면서도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악령이 덮여있는 그 사울왕을 신하들이 금방 그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이 왕께 고하는 거예요. 왕이요, 가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이 신하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수금을 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악기를 든 사람을 불러다가 왕이 앞에서 악기를 그 연주를 하면은 사울에게 들어왔던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울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런 사람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 앞장에서 보면은 사울에게 사울 앞에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런 사람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신하 중에 하나가 그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왕에게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를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앞에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니까 다윗을 딱 보니까 아, 저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다윗을 보면서 그거를 그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좀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저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을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그때는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를 앞세우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들을 맞아서 같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열을 갖추고 있는 그럴 때에 지금 그 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벌벌벌 왕과 모든 신하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제 그 앞에 거는 뭐 물론 이 전쟁통에 와서 이제 다윗이 나아갔던 모습들 또 다윗이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이 하는 말들은 참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했던 말 중에 사울에게 가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큰 형 엘리압을 만난 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지금 블레셋이 전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이 여섯 규빗 한 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규빗은 45.6cm예요. 그러면은 46cm로 이렇게 보면은 전체 그 사람의 키가 2m94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뼘을 더하면은 3m라는 얘기예요. 이 골리앗의 키가 두 사람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뭐 지금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큰 장수가 나가서 저쪽 사람을 보고 야 덤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쪽 사람이 또 올라와가지고 네가 덤벼라 그럼 이렇게 서로 고함을 치고 고함 가지고 서로 장수들끼리 이제 주고받고 말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계속 이제 약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 엘리압과 그 전체 형들 셋이가 가 있는 그 현장에 갔더니 지금 이스라엘 왕과 모든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떨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 왕에게 또 모든 백성들의 하는 말들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은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게 3m가 되는 골리앗 장군의 그 키, 그 위엄, 철갑, 그 칼 이것만 지금 보여지니까 그리고 보여지는 군대의 숫자를 보여지니까 전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그때에 이 다윗은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하고 있거든. 모욕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이 다윗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보는 눈이 달라지 이때에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이 지금 다윗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윗에게 가서 아니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말해 그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저 사람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경상도 말이 참 이해하기가 편해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8절에 사울 왕이 다윗을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지금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저 사람은 하면 어릴 때부터

말씀 45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들을 34절, 35절, 36절 여기서 보면은 네 왕에게 다윗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요 양을 칠 때요 사자도 오고 그 다음에 곰도 오고 그래 막 왔는데 내가 그거 다 물리쳤습니다. 만약에 사자와 곰이 우리 내 양을 훔쳐가면은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 사자의 수염을 쥐어잡고라도 그 양을 내가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가 나는 어리지만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니 왕이 이 아이를 보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은 아 지금 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자도 이기고 또 곰도 이기고 이게 실질적인 상황이야. 믿음이 가는구나.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왕이 바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이 다윗에게 벗어서 입힙니다.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몇 번은 걸어보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다 벗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그거를 다 벗고 아무것도 자기 원래 복장을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그 지금 나가서 막 이 골리앗과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저쪽에 제일 대표, 이쪽에 제일 대표, 최고 잘 싸우는 장수 둘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3m가 되는 골리앗이 나오고 이쪽에는 뭐는 군인도 아닌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기를 예쁘고 잘생기고 어린 소년이라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이 지금 나왔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또 줄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 다윗에게 이 골리앗이 하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은 오히려 거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거기에서 하는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지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것은 오직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 다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나고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 골리앗은 지금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아주 그냥 가짜않게 아주 업신 여기고 아주 모욕을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어린 소년 이 다윗은 자기보다 키가 두 배나 더 큰 그 상대를 보고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창과 이 단창으로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칼과 창으로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떤지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다윗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49절에 가서 보면은 결국 그 달려오는 이 장 달려오는 블레셋 다윗이 달려가고 그 골리앗이 오는 그때에 지금 뭐 아직까지는 거리가 머니까 오고 있는 그 중에 이 다윗은 호조문에 들었던 돌멩이를 내가지고 그 줄에 막대기에 묶인 줄에 매가지고 그걸로 던져버리니까 그 얼마나 세게 들어갔던지 지금 달려오는 사람은 자아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달려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칼과 창으로 나가야 될 이런 상황에 칼과 창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들고 나와 그걸로 갖고 감아가지고 던지니 자기도 모르는 그냥 와 그런 순간에 그게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창이나 칼을 아무것도 안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래서 그 성전보를 다 틀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은 크게 고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블레셋은 그 광경이 조금 전과는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에 두렵고 떨리고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지금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지금 조그마한 이 소년 하나가 그 군인도 아닌 그냥 사복을 입고 나온 그 소년이 이 지금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 목을 벤 이 상황을 본 이 블레셋의 모든 군대는 도망가기 일쑤였고 전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가기 일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만은 주위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 왕이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 옆에 자기 자태 한 말도 아니고 옆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 지금 저 소년이 지금 자기 자태 하는 말을 옆 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다윗에게는 덩치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사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다음에 이 그 과정을 들은 사람이 이거를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사울이 그 사람을 보자. 그리고 그 이 다윗의 사울왕을 찾아가서 그 사울이 불렀을 때 가서 하는 말이 지금 왕은 이런 상황 가지고 겁내지 마십시오. 저 전부 두렵고 떨린 이게 아니고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은 보았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내가 사자도 이겼고 내가 곰도 이겼고 내 양을 한 마리도 사자나 곰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빼앗아가면 내가 가서 그 털을 잡고라도 그 사자와 그 전체 곰을 죽이고

떨면서라도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본 사울이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과거에 정말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되어서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동상을 세우는 그런 일로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 사울에게 보여지는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되더라. 그게 이 사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본인이 직접 했을 건데 사울은 과거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소년 하나, 이 다윗이라는 청년이 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야는 사람이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구나. 그거를 주위 사람이 다윗을 보고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다윗의 믿음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단창과 그 다음에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사자와 고음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이 고백하는 다윗을 보니까 이 사울이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맞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이거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었을 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가는 데마다 이겼잖아. 그게 생각이 났을 거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 네가 가서 됐다 알았다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그래 놓고는 또 자기 갑옷을 주고 뭐 한 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 같은 본인에게 물었겠지요. 내 옷을 줄까? 뭐 이렇게 물었겠지. 그러나 그것을 입어본 다윗은 그게 아니고 다 불편해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실력,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가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해서 이 사람이 이래 하니까 내도 이래 하고 이 사람이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 하고 또 저 사람 그게 아니라 가장 자기가 맞는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준 달란트가 전부 다 달라요.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다릅니다. 믿음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은 가득하게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그냥 가득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무리 고스리 뭐 성만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지요. 밥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주여 이 많은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그 되는가. 그거는 입을 아무리 크게 벌리고 있어도 감나무 밑에 가가 주여 저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나 이 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날해봐도 그게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내가 손을 들고 그거를 내 입으로 또 넣어야 내 몸에 건강이 되고 내 몸에 힘이 되고 내 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0: 약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내가 삶으로 옮겨갈 때에 그 삶의 자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일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금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마찬가지. 우리가 네가 그러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지.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움직이는 게 오늘 우리 양포교회여야 되고 그 주님을 움직이는 오늘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는 사람은 말고 안 자는 사람만 요 뭐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은혜도 마찬가지고 복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다. 그 귀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이 다윗의 이 과감한 실천 이 믿음의 증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흥해 제1교회를 섬기시는 강민석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흥해에 있는 흥해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고향이 제주도예요.
1: 오.
2: 19대 손으로서 정말 제주도 토박이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 한신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이렇게 육지로 올라온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1: 네. 제주도 분들은 제주도 외의 지역을 육지라고
2: 그렇죠.
1: 통칭하시죠.
2: 제가 육지라고 했죠.
1: 네. 강민석 목사님께서 포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 올해 만 4년 차 됐습니다.
1: 그러시군요.
2: 예, 23년 1월에 제가 부임해서 그렇게 됐네요.
1: 뭐 그러면 포항에 오시기 직전 사역지는 어딘가요?
2: 네, 충북 청주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하다가 부르심 받고 오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섬기고 계신 흥해 제1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자랑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2: 네, 그래도 흥해 제1교회 하면 가장 먼저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 교회는 1905년 5월 1일 미국 북장로교 제임스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안의화 선교사님께서 먼저 이 흥해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됐고요. 그때 김상현 영수의 가정에

0: 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1: 1905년 5년. 5월 1일에 예. 설립이 됐으면요. 2026에서 1905를 빼면 121년인가요?
0: 맞습니다. 와. 올해 121주년 됐습니다.
1: 대단한 역사. 이 깊은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흥해 제일교회를 통해서 배출하셨잖아요.
0: 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이 한신대학교, 지금의 한신대학교를 세우신 장로님이 계셔요.
1: 누구신가요?
0: 김대현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지금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원을 이제 세우실 때에 거금을 이렇게 쾌척하셔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초대 원장도 하셨습니다.
1: 네.
0: 그러니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 측에 사실 참 큰 공헌도 했고 기억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목사님께서 현재 흥해지역 기독교연합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0: 네.
1: 흥해라고 하면 포항 중에서도 개성과 또 특성이 있는 곳인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목사님?
0: 네, 저희 흥해 지역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참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포항시보다는 흥해읍이 중심이었습니다.
1: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영일군에 이 포항읍, 흥해읍이 아주 뭐 중심이었어서 그러니까 복음도 먼저 흥해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1: 흥해 지역에 좋은 교회들도 많고요.
0: 네.
1: 이름 자체가 부흥의 동네, 부흥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0: 아유, 네. 할렐루야.
1: 계속 흥할 수밖에 없는 지역, 흥해인데요. 네. 기독교 연합 회장님으로 섬기시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0: 네.
1: 사역이 확장되잖아요.
0: 네.
1: 큰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또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0: 네.
1: 반면에 또 연합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0: 네.
1: 연합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0: 연합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말씀들을 참 선배님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절감하시죠, 목사님.
0: 네. 연합을 잘하려면 아무래도 상호 존중, 또 상호 이해, 또 배려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 같은 경우는 초교파잖아요. 교단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교단도 내려놓고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때 연합이 잘 되겠더라고요.
1: 내 것을 먼저 좀 내려놔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0: 네.
1: 강민석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진심이 담긴 미소를 얼굴에 가득 담고 계신 분입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언제나 밝게 네. 웃고 계신데요. 사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 목사님도 많이 만나실 텐데
0: 네.
1: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잘 유지하면서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목사님.
0: 네, 아유, 너무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저는 1년 365일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은요. 저는 늘 새벽 제단에 나가거든요. 제가 만약에 인도하지 않더라도 새벽 제단에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저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는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설교도 많이 합니다만은 구원의 기쁨을 늘 묵상할 때 사실 초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의 고백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를 만나시는 성도님들은 아 감사하다, 감사하네요. 아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듣는다고 하거든요. 의지적으로도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게 아닐까.
1: 네.
0: 네.
1: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지만
0: 네.
1: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런 네. 노력도
0: 네.
1: 목사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네요.
0: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1: 이번에 흥해제일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6월에 아주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주시죠.
0: 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흥해제일교회에 부임한 그 해로부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월 6월 달은 30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 30일 캠페인?
0: 네. 6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건데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0: 전 교인이 한 달 동안 네. 은혜 받고 훈련 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명칭을 30일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캠페인은 방송사에서 많이 하는데
0: 네.
1: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네. 한 3주 정도는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0: 네.
1: 한 달간 하나의 주제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
0: 네.
1: 몸속으로 스며들 수 있겠는데요, 목사님?
0: 네, 그런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1: 올해 캠페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0: 네, 올해는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0: 네.
1: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승리하고 싶은데
0: 네.
1: 너무 나약하고 무력할 때가 많거든요.
0: 네.
1: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좀 얻자라는 것이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룩한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덕분에 감사해요. 멋진 삶 만들기 이와 같은 캠페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 그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자 또 감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 만들자
1: 예.
0: 이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올해에는 그 어떤 이 훈련의 주제를 말씀을 잡은 거죠. 그래서 매일 큐티를 좀 강조하고 이 말씀 묵상과 삶의 적용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흥해질 교회에 부임하셔서
0: 네.
1: 도전, 감사, 삶에 대한 캠페인을 쭉 이어오시면서
0: 네.
1: 드디어 말씀으로 승부를 거시는군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1: 네.
0: 우리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회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오늘 나누고 삶에 적용하고 또 필사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떤 식으로 캠페인이 전개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아, 네. 저희는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교인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요.
1: 네.
0: 또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고 또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도 예, 강조하고 또 전교인 구역 예배 안 빠지고 꼭 우리 6월 한 달은 드리자. 한 명이 두 명 이상 전도 대상자 VIP를 작정하자. 그래서 개인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역도 영혼 전도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나태해지기 쉬운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0: 맞습니다.
1: 꽉 한번 쪼아보자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0: 네.
1: 한 달간 바짝 모여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7월, 8월 이 여름 행사를 맡게 되면 정신무장이 다를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6월이면 네. 상반기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이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고요. 하반기 사역에 큰 영적인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세상적으로는 여름 휴가철을 준비하느라 허송세월하기 쉬운 6월을
0: 네.
1: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도약지점으로 삼는 흥해제일교회가 아닌가 싶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6월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흥해제일교회 섬기시는 강민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갑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흥해 제1교회를 섬기시는 강민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신가요?
1: 아유, 아닙니다. 중간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0: 네. 어떤 식으로 중간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참 궁금하고요. 앞서 고향이라고 밝히신 제주도,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바닷가다 보니까 좀 기독교 우리 신앙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0: 전도하기 참 어려운 곳인데
1: 네.
0: 그곳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1: 저는 이남 중에 장남이고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해요. 넋두리라고 해서 뭐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 사람이 좀 힘들고 그러면 넋두리라고 하는 일종의 굿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다 싶은데
0: 무속이 강하잖아요.
1: 예,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집도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동생이 사춘기를 심하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런 참 방법들을 많이 했는데
0: 네.
1: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었죠. 참 힘들어하던 중에 이웃에 계시는 제 모교회 권찰 집사님이 제 이름이 민석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민석이 엄마 이제는 교회 가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 그래야 좋아져 라고 하는 그 전도에 저희 어머니도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 어머니가 흔쾌히 그렇게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0: 네.
1: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가보시니까 너무 평안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0: 좋으셨군요.
1: 네. 말 그대로 뭐 은혜 받았다 처음 나간 교회에서 그렇게 평안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제 손을 붙잡고 또 제 남동생 손을 붙잡고
0: 네.
1: 같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신앙 일주일 선배십니다.
0: 너무 좋으니까 큰아들 작은아들을 네. 손을 붙잡고 같이 데려가신 거예요.
1: 네.
0: 짧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시고
1: 네.
0: 또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보시고
1: 그렇죠.
0: 이것저것 다 해보신 거예요.
1: 맞습니다.
0: 방법이 없으니까 가보기나 하자라고 따라간 교회에서
1: 네.
0: 임자를 만나셨네요.
1: 할렐루야.
0: 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목사님.
1: 맞습니다.
0: 근데 그런 고난이 또 다른 구원의 문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예. 어머님과 일주일 차이로 교회에 입성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1: 네.
0: 좋으시던가요, 목사님도?
1: 네, 저도 처음 교회를 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래도 많이 낯설고 뭐 굉장히 좀 이질적이잖아요, 문화가.
1: 네. 근데 저는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그 어린이부 부장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처음 나온 저를 데리고

0: 앞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아 민석이가 처음 교회 나왔다 환영해 줘라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어린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민석이 너도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선명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한테 엄마 성경책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사가지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어머니가 사주셨거든요.
1: 네.
0: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3년 반 정도.
1: 초신자가 그것도 네. 어린이가
0: 네.
1: 그 가능하군요.
0: 네. 노트에다가 뭐 1월 1일 창세기 1장
1: 예.
0: 1월 2일 창세기 2장 이러면서 정말 매일 한 장씩 읽어서 첫 1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루에 두 장씩 읽어서 2독을 하고 하루에 세 장씩 읽어서 1독, 또 1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평일 세 장 주일 다섯 장 읽으면서 1년에 1독하고 이 과정이 초, 중, 고 이제 대학교까지 계속 이어서 이게 좀 습관화가 됐습니다.
1: 모태신앙들이 성경 1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0: 네. 네.
1: 교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하루에 한 장씩 네. 성경을 읽어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로부터 1독, 2독,
0: 네,
1: 3독
0: 네, 맞습니다.
1: 계속해 나가신 거예요.
0: 네.
1: 성경이 어렵진 않으시던가요?
0: 저는 참 감사한 게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러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저는 의심이 되지 않고요. 그게 다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또 의뢰가 되고 이러면서 뭐 어릴 때야 뭐 성경 말씀을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저한테 참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이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처럼 정리가 되고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 잡으면서 참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걸어온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잖아요, 목사님.
0: 맞습니다.
1: 정말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겠습니다.
0: 네.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1: 네.
0: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립이 될 때 정말 은혜 받는 신앙,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저 자신도 그랬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0: 네.
1: 그렇게 들어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를 네. 하게 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말씀생활부터 시작을 하신 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매일 놓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제 스스로가 안 빠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1: 기도와 말씀 묵상을 네.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신뢰를 줘야 되고 그중에 중요한 게 시간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간 관리 어디에 비중을 두며 살아가면 좋을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네, 저는 과거에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도 제가 참 은혜 가운데 읽은 적이 있는데요.
1: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정말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참 권면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의 우리 일상생활이 있지만 주일에 일단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의 시간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주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크리스찬이 남은 시간을 정말 잘 선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타인과의 저는 약속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해나가는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1: 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가 앞서는지를 네. 잘 분별하자라는 말씀과
0: 네.
1: 특별히 사람과의 약속을
0: 네.
1: 꼭 지켜내기 바란다라는 말씀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중요한 동역자

0: 네.
1: 가족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이주연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남 이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 큰딸은 강수아이고요. 둘째는 아들인데 강수현, 막내는 예쁜 딸입니다. 강수진입니다.
1: 네. 아유, 이름들이 예쁘고 깜찍합니다.
0: 네, 제 아내는 저와 신학 동기이고
1: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0: 네, 맞습니다. 흔히 CC라고 하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가정도 맺어주셨고요. 또 제 아내도 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저희 교단에 또 목사 안수 받고 그동안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뭐 교육 목사, 기타 교구 사역 등등 현장 목회를 계속 해왔던 이제 제 아내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사모로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협동 목사로서 여러 가지 사역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내려놓고 헌신하는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1: 네.
0: 큰딸은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장성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교회 안에서는 청소년 부장도 하고 드럼을 조금 쳐요. 그래서
1: 조금 치는군요.
0: 예, 조금 칩니다.
1: 네.
0: 또 찬양단도 섬기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흥해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은 해맑아요.
1: 아무리 해맑아도 중2인데요, 목사님.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0: 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중2가 있기 때문이다.
1: 해맑은 중2 네. 아들.
0: 네.
1: 좋습니다.
0: 이제 곧 사춘기가 올 아들이고요.
1: 기대하시고요.
0: 주여. 그다음에 막내 딸은 흥해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막내를 주셔서 그동안 삶의 위로와 소망이 많이 되었습니다.
1: 행복하시죠, 목사님?
0: 네. 막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멋진 가족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텅 빈 마음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안팎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강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참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어려울까. 정말 사람이 다 이해하고 알아줄 수 없는 마음을 사랑만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나를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다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꼭 나아가서 기도로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도님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의 짐을 완벽하게 져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0: 네.
1: 믿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맡길 수 있어요?
0: 저는 수많은 말보다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한마디.
0: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주님이라고 정말 주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을 부르는 한마디에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정말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주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한마디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 주여. 마지막으로 강민성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며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한 내 자신이 되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 속에 날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 자녀들의 믿음과 학업,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늘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이 사랑 이야기 목회 비전입니다.
1: 사랑 이야기.
0: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순환이 있는 사랑 이야기의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회 비전이

0: 제 교회 흥해제일교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121년 역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희가 이 초곡지구에 새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건축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흥해 땅을 품고 포항을 위해 기도하며 또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흥해 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6월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듬뿍 나누시길 저희도 기대하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흥해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은 안강 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온 세상은 죄에 빠져 있어요. 그냥 죄에 이렇게 발 담가 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덩 빠져 있어요. 죄의 바다, 죄의 홍수 속에 온 세상이 그냥 풍덩 빠져 있단 말이에요.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중에 어디냐면 그 뒷부분,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맞는 말이지. 그죠? 자, 이 컵이 여기 있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지만 어디 가겠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야. 근데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을 적용해서 읽으면 이거 당연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어떤 문법이냐 하면 그대로 두면 이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그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컵을 여기 그대로 두면 이걸 현재형으로 말하면 컵은 전에도 여기 있었고 지금도 여기 있었고 계속 있을 거라는 그 계속을 의미해요. 이게 현재형의 의미예요. 자, 그렇게 그대로 두면

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그대로 있으리라는 완료형이야. 완료형. 헬라 문법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완료형은 뭐냐면 그 결과가, 이 컵이 여기 있는 그 결과가, 그 결과 값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완료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컵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있겠죠?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 그게 완료형이야. 헬라 문법에서는. 그러면 죄가 사망을 낳고, 죄가 병을 가져오고, 죄가 인간의 불행과 비참을 가져오는데,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그대로 두면 그 결과, 그 결과 값인 질병, 비참, 불행, 비극, 이런 것들이 계속 그대로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 영향력에서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끊어내면, 죄를 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온 세상은 죄가 계속 그 영향력 속에서 온 세상이 피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저 위아래 뭐 전후 좌우 뭐 위아래를 다 둘러봐도 온통 죄뿐이야. 죄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죄의 홍수, 죄의 바다, 그 영향력에 푹 잠겨있는, 죽어있는 세상.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은 줄 모르고 하하호호 깔깔거리면서 과학문명 즐기면서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 그게 비극인 거예요. 온 세상이 죄에 빠져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내가 죄에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 모르는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 죄에 빠져있다는 특징이 뭐예요? 죄에 빠지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한 네 가지 정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혹시 나는 아닌가. 첫째는 죄에 민감해져요. 죄에 민감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죄에 민감해야 되는데 남의 죄에 민감해. 무슨 말일까요? 물론 남의 죄에 민감하다는 건 나한테 그게 있기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나한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눈여겨보다가 그런 약점을 발견하면, 그런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 이제 먹이를 만난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남의 죄가 그렇게 민감하게 보여요?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하고 은행 들어가 일을 하잖아요. 그때는 여성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그 유니폼은 또 대부분 스커트잖아요. 그러면 스타킹을 착용하게 돼요. 들어갔는데 그 선배 여직원들이 그렇게 뭐 하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아, 나 스타킹 나갔는데 스타킹이 있어? 뭐 그러면 스타킹을 서로 빌려주고 뭐 그런 얘기였어요. 저는 여직원들 스타킹 나간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들은 그게 눈에 보이나 봐. 왜 그래요? 나는 스타킹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볼 일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거 민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직원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스타킹을 착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스타킹이 나가고 빵꾸가 나잖아요. 그럼 뭐 풀칠을 하든지 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든지 해갖고 그 임시반평을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결국 있는 사람한테 빌려갖고 갈아신고 뭐 그런 일인데, 왜 그래요? 그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죄라는 것도 그래요. 남의 죄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자꾸 그 사람을 비난을 해. 저 죄인, 저 나쁜 놈. 그 비난하는 게 뭐예요? 남의 죄에 민감해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증거야, 그게. 내가 죄에서 완전히 무관하고 벗어나면 남의 죄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죄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그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죄의 특징, 죄를 갖고 있을 때의 그 심리적인 특징은 죄의 경향성. 경향성은 뭐냐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국은 죄로 가.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의 행하는 일, 생각하고 경영하는 모든 행사가 다 악했다 그러는데 그게 경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죄로 끝나. 좋게 끝나는 게 없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죄로 끝나. 그게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그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 남의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든지 남을 비난하다가 자기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죄를 합법화해요. 합법화. 뭐냐 하면 죄는 기준이 있어야지 죄가 돼요. 그죠? 그게 죄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성경에서 뭐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law. 법도 로고 율법도 로. 영어 단어는 똑같아요.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법이 있어. 그 법에 어긋나면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으면 해결되는데 그런 걸 싫어해. 이게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법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말하는 법을 지워버리는 법을 만드는 거라. 불법, 탈법, 위법한 그 일을, 불법한 일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갖고 불법을 만들어서 불법을 갚는 거라. 탈법한 것을 또 다른 탈법한 행위, 또 다른 탈법적인 것을 갖고 탈법을 감추려는 거. 위법한 일을 또 다른 위법을 갖고 위법한 죄를 덮으려 하고 그건 뭐예요? 죄가 합법화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 서기관들이고. 여러분 안식일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안식일법 중에는 그 안식일에는 2000규빗을 갈 수 없어요. 2000규빗이면 보통 2,000걸음을 잡아요. 성인 남성의 2,000걸음이 2,000규빗 정도 되거든요.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을 수가 없어. 그거 벗어나면 그때부터 안식일을 어긴 죄가 돼요. 그러면 왜 안식일 2,000규빗을 정했을까? 그걸 정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2,000규빗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2,000규빗 안에만 있으면 돼.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서민들은 어때요? 일반 백성들은 2,000규빗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 그럼 이 사람들은 죄가 되고 자기들은 2,000규빗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죄가 안 되고. 그 예수님이 뚜껑이 열린 거잖아요. 그거 보고. 아니 너희들도 안식일을 어기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 보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러냐?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 예수님한테 책망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주님 하신 그 말씀 정말 정말 위대한 말씀이야.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위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놓고 얘기해.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숨 막혀갖고 그냥 목 졸리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다 해방시켜주잖아. 다 풀어주잖아. 숨 좀 쉬라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법을 만드는 그 인간들은 자기들을 벗어날 구멍 다 만들어 놓고 법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면서 우리는 죄 없다. 예수님이 정말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네 번째, 죄에 침몰된 세상의 특징. 죄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해.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예수님이 자꾸 죄를 까발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저 사두개인들, 뭐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 다 죄를 까발리고 들춰내니까 저거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저 입을 막아버리자, 죽여버리자 된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해. 죄를 그리고 수사하면 죄를

드러내고 알리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죄 침몰된 세상이지. 죄 완전히 물든 세상이지.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야. 근데 동성애 말하면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인가? 내가 이런 말을 올려도 좋은 그런 뭐 공간인가? 그거 구별하세요. 네 번째, 다투지 마세요. 정치 갖고 싸우지 마세요. 프레임을 걸면 동지도 적이 돼요. 바른 말도 정치적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동지가 적이 되는 거예요. 왜 동지를 적을 만들어요? 왜 성도들을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왜 세상 나라일 때문에 왜 서로 다투고 싸워요?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팩트체크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또 TPO를 지키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나라 없는 교회도 없고 교회 없이 나라도 없어요. 정치적이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매도하지 마세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사람도 자기 책임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바른 말을 못하게 한다면 침묵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침묵이 해답은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고 만약에 그런 말들이 다 정치적이었다면 선지자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죄에 침몰된 세상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영향력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예요. 주님은 구원하려 하세요.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 하세요.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너 이런 죄 있으니까 벌받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려 하시고 주님은 구원하려 하세요. 그래, 주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이제 보낸 사람들이 죄를 말하게 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야. 하나는 핏대 올리면서 죄를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 받으려는 그 자체가 심판이지.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윗 왕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을 구원하고 다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 이들이 죄사함 받게 되면 그 과정은 첫째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내가 아는 내 죄는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 죄를 알고 말하나 모르고 말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맞습니다. 다윗은 깨끗이 승복하잖아요. 시인하고.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모았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죄악의 바다에서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있는 저들을 밖으로 건져 올리는 거. 그 저 배로 다시 올라오게 만든, 살리는 거.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 다시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있었던 세상으로 돌아가라. 가서 구원해라. 죄사함을 사하고 사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다시 봅시다. 두 번째, 앞에 그림에 이제 한나만 추가가 됐어요. 저 배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요. 사닥다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죠. 올라가는 모습처럼도 보이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 가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내려오는 사람들도 한때는 저 죄의 바다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죠.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또 교회가 되었고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사명을 갖고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다시 그 죄악의 죽은 세상으로 내려오고 들어오고 보냄을 받아

0: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들을 보낼 때 주님은 이제 세 번째 얘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화면 지워도 되겠어요? 자, 22절 읽어봅시다. 22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아니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보내질 않아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성령 주고 보내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실까? 자, 23절 다시 좀 보면, 죄를 누가 사한다 그래요? 죄를 누가 사한다 그래요?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 너희는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죠. 그리고 교인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죄를 사해요? 아니지. 죄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는 죄 사함을, 이 일을 어떻게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사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그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그러면서 성령 주시고 성령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죄를 사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로 인한 모든 질병, 불행, 비참이 다 떠나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할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해서 그대로 두면 그는 그대로 있으리라. 그 불행과 비참, 질병, 저주 속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다 받았잖아요. 기도만 하지 말고,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죄를 사하도록 하세요.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세요. 그게 모든 불행과 비참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게 하는 오직 하나 주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
1: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61국에 3459번 761-3459 안강영락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 기도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인데요.
1: 네네.
0: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1: 아, 네네.
0: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에는 안 나가지만

0: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최근 미술관에서 소통과 경청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현대 무용가인 전문가들이 관람객과 함께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참여하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상대방과 손가락 끝을 맞대고 즉석에서 연결되는 동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아주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 손목에 힘을 살짝만 빼보실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목에 힘을 다 푸는 순간 참 신기하죠? 상대방의 작은 움직임이 함께 느껴지고요.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어진다는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 내 몸에 힘을 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내 힘을 빼는 거, 이건 단순히 우리 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그 고집,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그 판단이 소통을 방해할 때가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미리 세워둔 계획,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힘을 잔뜩 준 채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손목에 힘을 딱 빼보는 건 어떨까요? 힘을 빼고 주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움직임에 우리의 손을 맡기면 어떨까 싶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화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소통이 잘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 이해받는 느낌은 우리 삶에서 훨씬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릴 때도 있고요. 또 깊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치유가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실 때도 언제나 그들의 작은 신음까지

깊이 듣고 그들의 진짜 아픔을 봐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깊은 경청과 이해가 일어났던 거죠.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Nothing But The Blood까지 함께하고 오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박종호 선가사의 시편 63편, 소프라노 최종원의 하늘에 닿은 십자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듣거나 섣불리 조언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들어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끝까지 들어줄 때 우리는 아, 내가 지금 온전히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내 판단의 소음을 잠시 끄고 상대의 말에 깊이 경청하는 복된 날, 위로를 전하는 날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과 함께 서울 마스터즈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보좌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고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를 외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우리의 그 근시안적인 그 사고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여 그 거룩한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배달할 수 있게 주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2: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0년 동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땅 위에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지역과 열방 가운데 비추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충성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믿음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일과 사람들을 불평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이 담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시고 전쟁과 폭력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샬롬의 평화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지도자를 찾기 쉽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모자라 이념으로 분열돼가고 있는 이 민족이 오직 복음으로 속히 하나 되어 다 같이 복음의 깃발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방선거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을 향한 국민 통합의 전환점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남선교회 일본 치바현 선교봉사, 일본 복음선교회 교회 방문 등으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일본을 맡기시고 앞으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교적 비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어 주의 열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정과 선교사역 가운데서 영적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선들의 꼭대기 정상회담 후에 미국 측은 중국에서 받은 선물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이런 결례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도청과 해킹을

유발 하라리 교수, 또 2024년에 불과 2년 전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인공지능 AI의 대부, 제프리 힌튼 박사 같은 최고의 전문가들은 이런 AI 같은 첨단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든지 해킹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누가 딱 이렇게 전문가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킹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이제 옛날에는 뭐 첩보 이야기지만 이런 게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첨단 과학이나 지식은 아니지만 용어와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해킹하려는 시도는요, 진짜 귀재가 있으면 귀재. 누굴까요? 시험하는 자, 악한 영, 마귀의 역사는 항상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킹해 왔어요. 생각을 해킹해 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욕심, 육신의 생각을 해킹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둘중 하나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같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천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점점 이 세상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어도. 성경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조차 생각조차 해킹하려고 하는 미혹의 영들의 속임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미혹을 보낸다고 해요. 진짜 무엇을 믿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사단도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해봐! 이렇게 하는 시험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깊게 믿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경 모르면 다 예수 믿어 자빠집니다. 조금만 더 흔들리면.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역사는 이기는 자의 책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역사는 죄와 사망,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까지도 다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그 성경의 최종적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부활 생명의 안식의 처소예요.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 믿으면 이전하고 달리 훅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물과 만유,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언의 영을 따라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초림에 대한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초림에 대한 예언들을 가지고 제국과 나라들이 다 움직였고,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이것도 역시 전 세계가 또다 묶여져가지고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종교서적으로 마음이나 위로하고 달리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따라 합시다. 우문성답. 성경에다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다 답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또 어디에서 이걸 현장에 적용하는, 우문현답.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답이 다 나와요. 복음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전하려고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섬기고 노래 부르고 뭐 감사하고 이건 다 우리끼리 노는 거지. 전해 보면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뺏는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는 것과 같은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혈과 육으로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죠.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교회는 종교기관이 되고 2000년 교회 역사와 또 구약의 교회 역사를 보면 밟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복권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믿음에서는 싸워서 이기면은 다 따라와요. 그 시대가 축복받아요. 번영해요. 형통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형통한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 정치가들, 뭐, 사업가들, 기업가들, 이런, 교수님들 문제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만복권을 하나님께 활짝 하늘문을 열어젖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 만한 그런 가르침과 그런 사람들, 하나님 뜻을 받드는 천사 같은 성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아멘했으니까 그분만 반 걸음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이 교회를 본받아야 됐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주 힘들어졌을 때 제가 미국의 그 LA의 사막에 가가지고 간절히 교회를 놓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우라는 하나님이 그런 내적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게 했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말씀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전부 신앙은 기본이 인내예요. 이걸 기쁘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지켰은 즉, 내가 또 너를 지켜.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그냥 우리 인생에 겪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는 장차 온 세상, 온 지구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야, 이런 게 과연 가능하겠나? 지금 뭐 스타링크 띄우고 뭐 전세가 지금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구축되는 게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주님도 친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피할 길을 친절하게 제시해 줬어요. 친절한 예수님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합니다. 온 지구상, 앞에는 아까 온 세상이래,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뭐 재벌이다, 가난한 자다, 어린아이다, 할아버지다, 이런 관계,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하늘로부터 오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네요. 이 때와 시기를 제대로 분별하면 첫째,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듣기만 하는 게 순종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큰 문제가 뭐냐? 듣기만 하지 실천 안 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해도 안 된다 패배의식이나 낙심이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세요. 첫째,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깨어 기도하면 두려워하거나 근심 말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걸 가리켜서, 예, 이렇게 말합니다. 일 없습니다. 야, 두려워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심 염려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천상에 있는 것처럼, 이미 부활했다는 것처럼, 이미 부활해서 천사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이, 이 표정이 나타날 때까지는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영적인 전쟁을 돌파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저를 먼저 돌파하고 뽑아내셔서,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하늘 보좌, 하늘의 지성소, 거기에 거하는 삶의 방식을 훈련하니까, 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선교지도 얼마나 힘듭니까? 오시는데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디에 막 이런 데 위로받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에 이르기까지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하고 괴롭고 찢고 뽑고 이런 걸 다 극복하고 나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우리 집은 뭐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게 이 세상은 정들 수 없도도 아닙니까? 근데 정 너무 들었어요. 정 좀 띄세요.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게 흉악 결박을 끊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잠언 21장 1절인데 세상 왕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봇물과 같아서,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이라.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람들이 막 짐승같이 되어 이러면요, 하나님이 짐승같은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지옥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도 저기 저 위쪽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소음 안 돼요 여러분. 여기가 막 이 살만해지니까

우리 이 남쪽 동네가 점점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요, 생각과 마음과 이념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기울어져가지만 명심하세요. 나라가 세상이 힘들다 그러다도 반드시 그 시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면 끝났잖아요. 부활해서 무덤을 박차고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분과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었다고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담대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앞장서서 외치는데도 죽을 것 같은 힘듦을 통과하고 나는데, 아, 이 세상 소망 다 끊어놓고 위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건강이나 사업이나 또 뭐 개인적인 진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너무 좌절하고 낙심된 분 있습니까? 위에다 소망을 둬보세요. 먼저 거기다 두면 그때부터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고대 농경사회 농부가 저수지 수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물길을 터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왕들의 마음도 다 하늘에 계신 왕 하나님의 손안에 다 주관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부 다가 아니라도 남은 자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향기롭게 예배드리면요, 다 엉터리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축복해요. 과거에 영국도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가장 깊은 어둠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열방에 축복하고 복음 전하는 국력으로 돌파하여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나라가 좀 잘 사는 꼴을 갖춘 것 같지만도 다 어때요? 돈과 쾌락과 정욕을 따라가니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마저 타락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아니면요, 이 교회 담임 목사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훈련되어서 하는 거, 훈련되어서.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들으러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얼굴 뜯어먹으러 온 거예요. 우울한가, 기쁜가, 감사한가, 충만한가.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죽을 때 얼굴 뜯어먹으세요. 괜찮게 생겼어요? 외모 말고. 그 평강, 낙심을 이기세요. 기회는 얼마든지 주신다고요. 너무 많이 쫄았어. 예수를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예수 믿는 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간장 종지보다 더 작아. 그러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조금 상처받으면 몇 살 안 돼 그러고 때려치우지는 마세요. 정말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신명기 6장은 말이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선포한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이걸 쉐마라 그랬다, 쉐마. 이어서 또 국민교육 헌장이, 천국 국민교육 헌장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도장 파듯이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의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 학교 보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어 수학 공부만 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면 먼저 인간이 됩니다. 욕심꾸러기, 막 머리는 좋지만 막 남 이용해 먹고 사기치, 이런 인간이 아니라 정말 바른 인간이 된다고요. 그게 예수 믿도록 말씀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서 해야 돼,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건강 지키고 사는 게 전쟁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학교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보내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전부 다 같이 해야 돼, 전부 다. 할렐루야. 전쟁이 나도 6.25 전쟁 때도 자식은 키웠잖아요. 공부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말씀을 말해요.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성경에서 이마는 뭐냐, 전두엽인데 특별히 생각을 주관합니다. 이마는, 손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누구를 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며 사는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제가 목회를 한번 보니까요,

예수 믿고 뭐 직분을 맡고 뭐 심지어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잠시 시험 들면은요,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 생각 안 하는 경우 너무 많더라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뭐 1년에 한두 번 뭐 냉수 먹으러 등산 가가지고 마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육체의 정욕을 비나이다는 소원 장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하나님이 점점 걷어낸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에서 열방이 흔들리고 진동하지만 엄청난 기회로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뭐 아니에요. 다 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고지식한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죽끈에다가 써가지고요 손목에 메었어요. 페펠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신명기 6장 말씀 넣어서 붙였습니다. 또 출애굽 13장에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기호와 표를 삼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호와 표를 삼으라. 저 아버지가 자식 앞에 또 이래가지고 해주잖아요, 이렇게 대필린을. 근데 이게요, 이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형상 그림자고 실상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기호와 표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 정체성,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안전장치예요. 오늘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점점 지식이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점점 교회의 가장 큰 이단 아닌 이단이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울을 보고는 실천 안 해요.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요, 마음과 생각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 그걸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야지요. 애들은 당연히 어린아이들인데. 이것을 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남은 자들은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복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왕이 계시냐, 사망을 이기신 분.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참된 신념의 싸움인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굴복할 때도 남은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예수께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인지를 가르칩니다. 땅과 하늘을 동시에 살아가는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계시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늘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했잖아요.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승천했잖아요.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은요, 육체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밟고 있잖아요. 맞죠? 그 육이에요, 육.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어? 혼이 있죠, 혼. 혼이 있잖아요. 혼은 마음과 생각의 중추, 뭐요, 컨트롤 타워입니다. 컨트롤 박스입니다. 혼이 어디에 연합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질, 썩어질 육체에 연합하겠습니까? 혼이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의 세계에 연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예수 믿고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막 찢고 뽑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을 육체와 세상에다 묶어놓기 때문에 여기 잔인하고 흉하고 결박이 돼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평생 교회 다니고 몇 대째 믿어도요 다 이러고 있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저도 이걸 연단하면서 아 이렇구나. 또 목회자들도 너무 세상이 발달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너무 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구나, 영이구나 영. 그래서 제 혼을, 마음과 생각을 뽑아가지고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인상이다 용상이다 이렇게 자꾸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심령의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흔들리면 다 죽겠다 끝장났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도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MCN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바울이 사명을 다 하고 나니까 죽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쫄지를 않잖아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와 지성인들 앞에서도 오직 예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힌 부활의 생명, 기쁨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육체와 세상, 지상의식이 아니라 천상의식, 부활의식, 성령의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자랑하세요. 그래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 많고 돈 많아도 다 두렵고 힘들고 술 마시고 다뭐 위로받을 못된 짓이다 그럽니다. 천상의식의 즐거움, 이쯤으로 여러꼬비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 야, 저 미친놈이구나. MCN이 MCN. MCN에 가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경주에 나제레곤이라는 그 송미호 원장님을 만났는데, 야, 거기 저보다 더한 여자 MCN이 계시더라고요. 야,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MCN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이렇게 주일날 간식해 주는 권사님들이요, 탁 이렇게 냉장고하고 이렇게 저 저기 뭐 먹는지 다 이렇게 사진을 찍더랍니다. 왜요? 왜 찍었습니까? 그랬더니 뭐 먹는지 확인하려고. 여러분, 천국의 보약을 먹습니다. 말씀이 제일 좋은 양식이에요. 성령이 제일 좋은 음료예요. 이거를 먹고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주 앞에 섭니다. 근심 염려 이기고, 여러분 좀 몸에 뭐 이렇게 질병이 생기고 때로는 몸 잘못 사용하면 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영생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이게 고쳐지거나 아니면 치료가 잘 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깔만 떨어져요. 오히려 격려하고, 그래 나도 그랬다 그러고, 나도 니처럼 부모님 말 잘 안 들었었다 미안하다고는 재밌게 놀아주면서 이렇게 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이 땅을 살지만 속사람 혼으로는, 영으로는 하늘 위를 사는 다차원적인 존재, 영생을 사는 다차원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요, 교회가 어느 정도, 저 시대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번성하면 그 다음 복음이 안 전해져요. 이유가 뭡니까? 육체와 이 세상이 전부 다 인양 생각하거든.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의 국력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항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큰 용 마귀에게 큰 권세를 받은 짐승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42달 동안 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할 일을 예언해요. 이 짐승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아까도 손과 이마 있었잖아요. 표를 받게 한다고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야, 이 친구도. 이 표를 거부하면 매매를 못하는, 즉 먹고 살 수 없는 시스템이 이 세상에 잠시 완성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 마귀의 올무 그러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점점 올무가 돼요. 올무가, 이 세상 시스템이 그걸 큰성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우리는 이걸 성경적으로 환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이걸 내다보고 우리는 위에서 걷자 이거예요. 그리고 고생 땅 시스템이 뭐냐면, 또 우리가 전대 돈주머니를 만들고 할렐루야 서로 돕고, 또 배랑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 전하고, 또 어때요, 칼, 말씀의 칼, 복음의 칼을 말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꾸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 끝에 잠시 나타날 이 짐승을 하나님으로 경배를 하겠다는 자발적 복종의 표시입니다. 아닌 거, 하나님 아닌 거 아는데도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잡아버리면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짐승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님 손대지 마, 내 거야. 택한 자도 미혹한다는 말이죠. 정체성과 소유권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분명하게 나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처럼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 적어도 이 공동체는. 할렐루야. 이때가 어떤 때냐? 알곡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를 곡식에 비유하는 거. 알곡 영혼의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표,
성령의 인침 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시키려고, 거룩하게 구별시키려고 이런 큰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수없이 구약과 신약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더라도 육체기 때문에 그냥 잠들게 돼 있어요. 졸게 돼 있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잘 깨우는 거예요. 수년 정도 지금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잠들면 안 돼요. 정들면 안 된다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초림의 말씀대로 또 재림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추수 때에 다시 기회가 오잖아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우리 모습이 그대로 다 이때 다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은 다 알곡이라고 하지.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알곡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알곡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힘을 다하여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반복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요 성경을 5시간, 10시간 읽으세요.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어떻게 이겨냈냐, 성경 읽으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때는 딱 내가 어디 저 어디 캠프에 갔다 생각하고 아니면 뭐 감옥에 들어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성경을 1시간 읽지 말고 10시간, 20시간 핸드폰 다 꺼버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소리 내었어. 그게 최고의 우울증 처방약이고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 다음은 성경 잘 못하고 지혜와 계신 성령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나라나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낙심한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 건지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 어떻게 돼요? 자꾸 죄를 받아들이면 굳은 마음밭이 돼요. 완악하게 돼요. 강팍하게 돼요. 거기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나 해도 말씀의 씨를 뿌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다치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사로 그냥 타협하고 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죄에 대해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그거 이겨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센 전염병은요 절대로 인류가 이길 수 없는 전염병이 죄 바이러스입니다. 오직 한 분만 이겼어요.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과 하나로 믿어서 하나로 연합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면 주님과 같은 부활 영생의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처에 거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서 굳게 붙들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굳게 믿들고 적용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지고 헤매이고 죄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변호해 주십니다. 담대하게 기쁨으로 시절때 겪는 죄책감 갖지 말고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믿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잘못도 흩들고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화목의 복음을 왜 땀 흩뜯고 난 비난한테 써요. 천국 가면 분명히 그 사람 회초리 많이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도 마찬가지 형통할 수 없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자, 화목해 하는 말씀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요 깨닫는 자는 팍팍팍 열매가 맺혀요. 30배, 60배, 100배가 맺힐지어다.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이마와 손, 생각과 행실에 말씀이 기어와 표처럼 새겨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도장 파는 가게 가보세요. 인감 도장 파러 갔더니 그 도장하는 그 세공사가 탁 해가지고 뭐 현미경 같은 끼고 좌우에 날선 칼 갖고 탁 한자 한자 밥 맞지요? 진 맞지요? 석 맞지? 이래가 탁 해가지고 물면서 해가지고 이래가 딱 보여주잖아요. 도장같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말씀을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손과 이마에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교회 교사나 믿음 좋은 직분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교사들 수고하면 가서 여러분이 건강이 못 딸려가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하시고. 너무너무 무관심해요. 너무너무 무관심해. 기쁨의 교회 말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지 교회학교가.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천사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나눠주신 각 사람 나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 믿음 흉내 내면 안 돼요. 저는 전적으로 헌신했고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하나님이 드실 밥 한 공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영역만 지키면 돼요. 전부 다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곳에 21세 고센 땅이 선교의 성지가 만들어지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 천국 복음은 딴 게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천국의 복음,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에 씨를 뿌리는 일을 힘을 다해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나는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나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해요. 저는 교회 이렇게 짓고 여기까지 오는데요, 뭐 충성한다 뭐 하나네 다 뭐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난에 겹치면 다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지금 남아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인내의 말씀을 주시기는 쉽지 않은데 박목사여 잘하였도다, 기쁨의 교회여 잘하였도다, 대한민국에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를 배반하지 마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지금 준비하면 그때 우리가요 힘든 일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피하고 이런 일을 면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대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손들을 가르치시고 본으로 삶으로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 교회도 타락하고 변질될 때 항상 남은 자들, 끝까지 충성 다하는 자들 때문에 심지어 박해와 고난과 순교도 이기고 돌파했던 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 교회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우리 본을 보이고 합력하여서 계속해서 자랑하고 증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오실 그리스도 왕국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육체도 다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true.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묶인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했던 모든 원수에게 결은 파하실지어. 예리한 말씀의 칼로 끊어져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가 하늘 보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에 결합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맺는 터전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난 모든 마음과 병든 육신은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귀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능자도 없는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저는 한 번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3: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4: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0: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나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따라 어둠 가운데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황은 어떨까요?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밀리고 있을까요? 한 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영혼을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기 영역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셀 컨퍼런스하고 또 외부사에 간다고 기도에 집중을 못했지만 다시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싸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살펴봅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을 보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자기소개인데요.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일곱 영, 성경을 말합니다. 일곱 별,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주관하시는 분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편,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모신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저 교회에 살았다. 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면 사대교회를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대교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거의 없지만 스스로도 주변 사람도 저 교회에 살았다 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교회는 매우 활동적인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역도 활발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잘하고 사람도 많고 방문해 보면 와 이게 대단하다 진짜 살아있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요. 니네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좋은 교회를 죽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사대교회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역은 이기고 일상은 패배하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여기서 살자고, 강단위에서. 강단위에 설교할 때하고 집에 가면 너무 다르니까 우리 집에 가서 살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말했다는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아빠이십니까? 좋은 엄마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용납이 있습니까?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일상은 아니었어요.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4대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4대 교회 말씀드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4대 교회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자타가 살아있다고 말해도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가치라고 함께 있기 힘들고 맨날 싸우고 말꼬리 물고 평안이 없고 뭐 4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보신 4대 교회죠. 2절을 보면 일상에서 행위의 온전함이 없었어요. 사회가 활발하니까 우리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4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은 이거예요. 죽어버린 너희의 일상을 돌아봐라.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알려면 사역을 보지 마세요. 일상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 어떻게 사셨어요? 유혹 앞에서 이겼나요? 타협의 자리에서 어땠나요? 정직해야 하는 자리에서 정직했습니까? 용서해야 될 자리 용서했습니까? 용납해야 될 자리에서 용납을 하셨나요? 충분하게 순종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역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역하면 안 된다. 뭐, 사역을 아무렇게나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뭘 봅니까? 일상을 보는 거예요. 일상.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있을 때난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인이 없는 회사에서 난 어떤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패배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걸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깨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 남은 박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 보신 4대 교회는요, 이거였어요. 온전한 행위가 없었어요. 뭘 해도 충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순종도 대충, 섬김도 대충, 드림도 대충, 사역도 대충, 다 대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가서 어떡합니까? 양과 소의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안 죽여. 그건 챙겼어요. 뭐만 죽입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 안 했다 그럽니다. 사울이 억울해서 말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요, 안 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순종이 없는 순종은 순종 안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고 부담 없는 순종이 아니라 충분한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충분한 순종의 자리로 갈수 있을까요?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4대 교회 성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든 성도의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뒤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문제가 뭐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들은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도 셉니다. 비전도 세요. 샌단 말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하십니까? 충분하게 하십니까? 뭘 해도 충분하게 하십시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네가 정신 차리고 충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라는 거야. 그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 그럼 너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정신 안 차리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이러면 4대 교회는 천년 요새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요. 거의 뭐 외부의 침입을 안 받았는데 두 번 딱 망했는데요. 전부 경비병이 졸다가 갑자기 다 망했어요. 그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뭔 얘기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정신 계속 안 차리면 내가 도둑같이 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주님 말씀하시는 그걸 들어보면 사대교회 대부분이 그 옷을 더럽혔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충분한 순종을 한 사람은 몇 사람 없었어요. 몇 사람 없었어요. 누가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합당한 자일까요? 내 옷은 안 더러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명 같은 사람. 유다 땅에 패망했지만 주님이 남겨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봅시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흰 옷을 입게 된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야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맞이해 주는 사람 돼야지.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올 때 아닌데 너 저쪽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이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정말 절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어디다 우리는 목표점을 만들어놔야 됩니까? 맞춰야 됩니까? 거기다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맞추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책망받은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은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책망받은 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살폈어요. 안정감의 뿌리를 이 땅에 둠으로 그걸 계속 쳐다보다가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셨고요. 사역은 활발했지만 일상이 죽어버린 4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지금 죽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보시면서 책망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두 교회입니다. 어디 어디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혹시 4대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우리에게 소만한 교회처럼 되고 싶다. 우리에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이름은 짓지만 사대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라오디게아 그렇게 짓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0: 이제 4대 지역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삼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보이십니까? 예, 이게 내륙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현재는 터키에 있고요. 현재 지역명은 알라세이러입니다. 알라세이러. 예. 이곳은 고원 지대인데요. 포도 생산지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누렸는데, 무엇보다 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아요. 신전이 많고, 많다 보면 신전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AD 5세기에는 이 빌라델비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아테네, 작은 아덴,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이방 신상들이 많고, 신전이 많고, 종교 행사가 많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아요. 버가모의 임금이었던 아탈로스 2세가 동생을 위해서 건설한 도시인데요. 처음에 이름이 뭐냐면 필라델포스입니다. 필라델포스.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터키는 지진이 많죠? 그때도 지진이 있었어요. 특히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왔는데요. 주위의 크고 작은 도시가 다 파괴됐어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해 줬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는 사람이 황제에게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의 표시로 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네오 가이사라 이렇게 바꿨어요. 예, 새로운 황제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신상을 많이 세웁니다. 황제 신상.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로마 황제는 거의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가 주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어요. 근데 가이사가 황제라고 고백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지 가이사가 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다른 소아시아 교회와 더불어서 이 빌라델비아도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자꾸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을 지켰어요.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0: 자, 7절을 잘 보시면 주님이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뭐죠? 거룩하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죠? 거룩하다,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구별되는 거죠. 진실하다는 것은 뭐말 그대로 거짓이 없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7절을 읽는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주님은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지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 봐서 알겠지만,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읽기 쉬운 게 뭡니까? 거룩함이고 진실함이에요. 가장 읽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세상과 타협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유혹에 빠져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기가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매일 겪는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0: 정직하면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속고 속이는 세상. 그래서 진실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거룩하게, 진실하게 걷고 있을까요? 아니면 거룩한 말 다 잃어버리고 옷이 완전히 더럽혀진 채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부정적인 분이어서 막 그냥 비판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순례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칭찬하셨어요.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세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뭘로 소개하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되게 뭐 크지 않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열쇠가 없으면요, 그 안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끄집어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키 잃어버리면 차가 뭐 벤츠라도 탈 수 있나요? 못하죠. 요즘에는 뭐 열쇠가 아니고 빚지. 눌러서 다 가는데요. 뭐 열쇠랑 똑같죠. 여러분, 집에 갔는데 비번을 싹 바꿔놨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열쇠는 작은 건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갖고 계신다고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자, 22절을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1: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0: 22장 15절부터 읽어보시면, 국고를 맡은 샘나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백성은 안 돌보고 자기 묘를 바위 위에다가 호화롭게 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데 몰두하니까 하나님이 샘나를 관직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그 다윗집의 열쇠를 맡겼어요. 그리고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를 샘나에게서 엘리야김에게 줬어요. 예. 거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은요, 이 유다 국고의 열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왕권을 가진 통치자여서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4대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8절을 봅시다. 시작.
1: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0: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자, 문이 열려고 만들었어요? 닫으려고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은 왜 만듭니까? 열려고 만들어요? 닫으려고 만들어요? 예, 헷갈리십니까? 예, 닫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닫을 필요가 없으면 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근데 문을 굳이 만드는 이유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문을 만들어 놓고 닫으려고 문을 만드는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계속 열어 두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 있나요? 없어요.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일을 했기에 주님은 닫기 위해서 만든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계속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열린 문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문을 여십니다.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구원의 문을 여시고요.

전도의 문도 여시고요. 은혜의 문도 여십니다. 근데 동시에 주님은 문을 닫기도 하세요.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전도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은혜의 문을 닫기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은혜의 날에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하늘 문은 닫혔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가요. 열쇠가 없으니까. 누가 열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늘 문이 닫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아무리 문을 닫으려고 해도 주님이 열어놓은 문을 사탄이 못 닫고요. 반대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주님이 닫아놓은 문을 사탄은 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고 닫을 때는요, 사람의 뜻이나 능력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열고 주권적으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열쇠를 가진 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분이 열어야 열리고 그분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성실히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분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잘못 사는 게 열쇠를 갖고 계신 분에게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자꾸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마치 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키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줘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 앞에는 문이 열려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지만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니요. 말씀을 지키는 자 앞에 천국 문은 열려 있고 영광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문도 열려 있어요. 이기는 문도 열려 있어요. 보호하는 문도 열려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문도 열려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나요? 사람이 보는 내 말고요. 주님이 보시는 나지요. 얼마나 착각을 잘하냐.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자기는 굉장히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요, 너무너무 가엾다, 불쌍하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는요, 우리 살아있다. 주님은요, 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칭찬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헬라 원어가 이거예요.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이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이겁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 거의 없다.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다.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은 믿음이 작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했던 사회적, 경제적, 외적인 형편을 보면 아, 이 교회가 진짜 외적인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이랬어요. 거기는 유대인 공동체, 이민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그들은요, 법을 개정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 초기에는요, 유대인과 기독교는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 인수하면 전부 성전에 가서 예배했잖아요. 구분이 안 되다가 점점 구분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AD 90년경에 열렸던 야본의 공의회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를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분하면서요.

매일 드리는 18 기도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비르카트 하미닌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에 대한 저주. 이단에 대한 저주라는 기도문을 넣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나사렛 땅 기독교인과 이단들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소서. 이게 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기도문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렛 땅 이단들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회당에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회중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이 기도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멘 할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유대 회당 안에서 완벽하게 색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면 다 출교시킵니다. 영구 제명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냐?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겁니다. 로마는요,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안 섬겨도 괜찮아요. 인정해줬습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세금을 내게 했어요. 인정해준 대신 세금 내라. 이 세금을 냈는데요. 로마 당국에 유대 그리스도인을 회당에서 출교하고 고발하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이름으로 황제 숭배를 기피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 집단이다. 이렇게 고발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법정에 잡혀가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 혹은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재산이 몰수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길드라는 이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장사를 못 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막노동을 하거나 몸으로 떼어서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극심하게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D 17년 이후에 여러분 지진이 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 그럽니까? 여진이 계속 오잖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진이 와서 무너지면 또 재건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이게 그 당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적, 외적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 반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지킴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 에테레사스라는 말은요, 반의적 강조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배반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인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있습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빌라델비아. 여러분, 적은 능력이지만,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겨요. 나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식당 가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왜안 합니까? 부끄러워서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잖아. 붙잡아 세금 매깁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부끄럽다 이거지.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층민으로 살았어. 막노동하며 살았어.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순례길이 어차피 여기는 고향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적, 경제적, 외적 능력이 작거나 거의 없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을 규모로 평가를 해요. 규모가 작으면 안 쳐줍니다. 안 끼워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규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규모로 교회나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규모는 안 봅니다. 몇 명이 모이냐, 몇만 명 모이냐, 몇십 명 모이냐, 규모는 안 봐요. 사람을 볼 때도요, 외모나 사회적 능력이나 경제력이나 그건 아예 안 봐요. 안 봐요. 뭘 보실까, 주님은?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포항중앙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시면 뭘 보실까요?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다 이렇게 뽑아내서 특별하게 여러분을 대우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규모 자체를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안 봐요. 외모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쟤들이 나를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나?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충분한 행위가 있나? 그걸 봐요. 쟤는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는 아니요. 이거 보실까요? 딱 많은 거 보실까요? 아니요. 안 봅니다. 아예 안 봅니다. 주님에게 관심도 없어요. 뭘 봅니까?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내 말 지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충분하게 순종하십니까? 그거 만족합니다. 그거 만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IQ 보지 않고요. 재산도 보지 않고요. 회사 직위도 안 봅니다. 내 말 지키나? 이걸 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사대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찌그러진 작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만 주님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크고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경제적 외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능력은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경제적 외적 능력이 많았던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주님 보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돈만 쳐다보고 통장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거의 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성도 중에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없는 가운데 때로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피파하게도 물려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내놓을 만한 명함이 몇 장 있지만 보면 늘 세상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피파하면 뒤로 물러가. 기도 안 해요. 너무너무 인색해요. 세상 잡을 기어오면 바로 주님은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서 이렇게 잘 되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주님 그렇게 안 보십니다. 주님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고향 아니에요. 우리 번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진짜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늘 마주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0: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면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믿음 배반하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에 가입하면 황제 숭배해야 돼요. 신전사제와 음란파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가 믿음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걸 잡냐? 경제적 안정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 지키는 걸 잡아요. 조합에 가입 안 해. 어떻게 사냐? 육체노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총으로 사는 거.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쉽겠어요? 배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주님 보실 때. 오늘날 이렇게 살면 지나치다고 비난할 거예요. 미쳤다, 완전히.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살면 되지. 뭘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그렇게 사냐. 예, 아마 그렇게 굉장히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게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나는 빌라델비아 성도처럼 살고 있을까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사도교회를 더 닮았을 수 있고요. 차라리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 닮았을 수 있어요. 자타가 공인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빌라델비아만큼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업을 못하거나 직장을 못 다니거나 장사를 못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신앙인은 소수입니다. 그렇죠? 숫자적으로 일단 작아. 그 다음에 삶의 방식도 다른데요. 소수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소수예요. 올곧게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뭔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소수로 살아도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0: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탄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누구라고요? 유대인 회당을 주님이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큰소리 치고 이방인들을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던 유대인 중에 몇 명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격려하는 표적인데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0: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지켰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고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지켜? 이렇게 힘든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은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고 뭐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생활 13년 버텼잖아요. 모세가 광야 40년 양치는 목동으로 버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소년 때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줬어요. 금방 왕 됐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0: 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미가 안 보입니까? 자녀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인내의 말씀 붙잡고 버텨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요. 버티는 게 믿음이고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예,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빌라델리베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버티는 게 가능해집니다. 버티면 우리 복에도 문이 열린 걸 확인할 때가 와요. 버틸 때 기억해야 될 네 가지가 있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빌라델비아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할 때 있나요, 없나요?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항변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버틸 때 기억해야 될 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두 번째, 너 때문이야. 포복하시면 안 돼요. 셋째, 타협하지 마세요. 넷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텼어요. 이걸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버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시험 자체를 안 받게 하겠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원문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통과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1: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0: 네, 시험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해주겠다, 감당하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시험의 때 내가 보호해주겠다, 시험을 네가 감당하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봅니다. 시작.
1: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0: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는데요. 뭘 제일 기다렸겠어요? 뭘 제일 기다렸겠어요? 11절 봤어요.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겠죠. 기다렸겠죠.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경고가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내가 빨리 갈게. 빨리 갈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굳게 잡아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빨리 갈 테니까 굳게 잡고 있어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갖고 있어요? 작은 능력. 주님 말씀 지키는 것.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갈게.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끝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끝까지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뭐가 면류관입니까? 굳게 잡는 게 면류관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작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뭘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까? 예,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이거예요. 뺏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뺏기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가진 면류관을 뺏으려고 하지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상급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게 면류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0: 하고 가는 길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었구나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굳게 붙잡고 버티는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특별한 결과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어요. 르우벤은 유다에게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뺏겼어요. 유다는 마태에게 사도의 직분을 뺏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선민의 특권을 뺏겼어요. 우리의 면류관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작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요 명함에 적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회사 사장도 아니고 가게 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적을 게 없는 아주 작은 능력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지켰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최하층민으로 진짜 힘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원망할 수도 있지만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버티면서 말씀을 잡았어. 우리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성도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크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최고의 성공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권면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이미 내가 갖고 있고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순례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곤충을 매우 사랑하는 곤충 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고치를 찢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비의 애벌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부림에 비해 고치가 너무 견고한 듯 보여서 곤충학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가위로 그 고치를 찢고 나비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 나비는 공중을 몇번 선회하더니 땅에 주저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쓰며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가 충분히 강해지지 못했고 물기가 마르지 않아 날개가 약해졌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죠. 그래서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외부의 힘에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기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변화시켜줄 무엇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내면이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김인희님의 음성으로 그 생명이 나를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코어가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버섯을 키우시기까지는 이틀이 걸리지만 참나무를 키우시기까지는 무려 60년이 걸린다. 버섯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참나무가 되고 싶은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성장이 더딘 것만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는가. 왜 이리 오래 걸리지?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라. 이는 그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진실로 이르노니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귀를 쫑긋해라 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요지는 죽어야만 산다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기주의가 죽어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대신 틈만 나면 땅을 파서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한다. 여기저기 들추고 다닐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잠잠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그분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완벽해진 뒤에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명심하라.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 생명의 양식 조주모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실 찬양은요 Heavenly Medley Singers의 Beautiful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Beautiful 2 사랑 이야기 이 집에 수록된 연주 찬송 그리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송 이어집니다. 십자가

굴 때가 많은데요. 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 머물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한부용님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0: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키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엄청난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이미 기록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불을 붙이는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는데 그게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하반신 지체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나게 했어요. 너무 놀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이때 너무나 충격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난 믿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가장으로 우리가 숫자를 세면 한 가족이 4명이라고 하면 한 2만 명 되는 건데요.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영향력과 부흥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성전 경비 대장이 그 많은 경비병들과 유대 땅의 성전 지도자들을 이끌고 갑자기 그 축제와 같은 자리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서 그 예수를 여러 가지 사회 폭동의 주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남은 제자들이 이제는 죽어 없는 그 죽은 예수를 팔아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니까 더 확산되기 전에 이 문제를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고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가 고침받고 그런 그 상황 때문에 사람이 몰려들고 설교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녁쯤 됐을 거예요. 그들이 체포당할 때 시간이.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성전의 구치소에서 그냥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 국회처럼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재판받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여기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사형 선고 당.

한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사도는 더 아마도 심정이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착잡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받은 그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트라우마까지 몰려오면서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뒷이야기를 다 알고 저들이 심적으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두 사도를 일부러 그 자리에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아마 위축돼서 우리가 하는 말을 고분고분 순응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놓고 승리를 예감하면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설교를 했느냐? 너희들의 목적이 뭐냐? 이미 죽은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 번에 모은 진짜 이유는 뭐고 너희들의 배후는 누구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기 시작해. 자, 신문을 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쯤 되면 두 사도는 쩔쩔매고 위축이 돼서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럽습니다. 위축될 줄 알았던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똑바로 공회원들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하는데 그 태도가 어떤 거냐면, 그래,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겁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 너무나 당당한 이 베드로의 기세에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가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 머릿속에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문맹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막힘없이 설명을 하고 정말 어떤 랍비보다 더한 깊이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한 그 모습에 오히려 공회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평생 지체장애인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와서 걸어서 내가 그 증인이라고 증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두 사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공회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신문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밖에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자기들끼리 뭔가 결정이 돼서 그랬는지 두 사도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장애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거 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맞는 것 같구나.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적처럼 걷는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이러면서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이번만큼은 봐줄 테니 밖에 나가 두 번 다시 예수의 옛자도 언급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당당하게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맞출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지 않고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당당하게 그들이 석방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 전개로 보면 두 사도는 위축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 유능한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공예 권력기관 앞에서 그들이 그들을 세상 말로 KO시켜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우선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두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대목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마치 슈퍼맨처럼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와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그들 안에 임한 성령이 바로 사도들이 신문을 당하는 그 타이밍에 폭발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들 속에 있었던 성령이 왜 그 타이밍에 폭발적으로 역사한 걸까? 지금 사도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위기에 놓였으니까 두 사도들을 어떻게든 구출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이유는 사도들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내걸고 결심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영적인 마지노선,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내 나름대로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고 내가 이것만큼은 어떤 불이익이 오고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던 성령의 성령께서 그 순간 강하게 폭발하듯 그들에게 그들을 이끌고 도와서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날마다 무슨 성령 강림주일이나 집회 때만 되면 성령을 뜨겁게 받자고만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온전하게 일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폭발하게 만드는 때가 언제냐. 우리도 이 두 사도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정말 기적처럼 폭발적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도 영적인 마지노선을 굳게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지키는 거 이건 나한테 타협할 수 없는 거야.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십일조하고 내 삶을 이렇게 기도와 내가 경건의 시간으로 살겠다고 내가 정해놓은 내 영적인 마지노선을 나는 지키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노선. 내가 아무리 세상이 이성의 시대가 되고 엄청나게 AI 시대에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진리는 변할 수 없어. 그 진리의 마지노선을 타협하지 않고 코어 벽체처럼 딱내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세 친구는 처음에 바벨론 제국에서 관리로 일할 만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인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냥 그들이 한 번만 머리를 숙이면 되는 자리인데 단호하게 거부하고 계속 이걸로 다퉈요. 왜? 그들에게 마지노선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상에게 절하고 금신상에게 섬긴다는 것은 내 신앙의 마지노선,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노선으로서는 할수 없는 거라고 딱 자기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들은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화형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왕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그 안에 넷이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한 명이 누구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세 친구를 화형장의 뜨거운 불에서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 이거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다면 오늘 다니엘에 나오는 그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만나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실력은 진리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아닙니다. 어설프게 진리를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딱 정해놓은 그 기준, 이거 넘으면 안 돼! 라고 타협 없이 영적인 선을 그어놓고 바로 그 위기의 한복판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두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과 경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고쳐줬고, 그래서 저녁에 그들이 설교하다 말고 끌려가서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하루 종일 신문받고 재판받았어요. 다행히 그들이 풀려나긴 했지만, 이두 사도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방전됐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구치소에서 한 이틀간 고생하다 나오면 뭘 하시겠어요? 어딜 가시겠어요? 일단 두부부터 먹고, 목욕탕 가서 샤워하고, 일단 좀 자자. 어? 뭐, 그게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냥 너무 하여튼 억울하게 지금 봉변을 당하고 그렇게 긴박한 시간을 보냈으니 지쳐 있는 그들이 좀 집에 가서
쉼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당연한 상식.

시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를 나오자마자 뜻밖의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24절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다 있었던 일을 알렸다. 두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자기들을 위해 밤새도록 걱정하며 기도하고 그 정말 마음 졸였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 줬던 그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주면서 공동체 이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요. 그런데 기쁘기도 하지만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이 교인들이 경험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해요. 왜? 이건 두 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핍박의 시작일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 두 사도가 사도들도 저렇게 끌려갔지만 머지않아 예수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도 저 사람들처럼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거기 있는 교인들은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사도와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산헤드린 공회의 서기관들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 사람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29절 볼까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숨겨주세요. 적들을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대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저 사람들이 어떤 우리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더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전 이 대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뭐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게 뻔한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천군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도 저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혼자 기도하면 두렵지만 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일의 예배는 왜 있는 걸까요? 왜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로 여길까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혼자 하면 인간은 두려운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함께 하면 담대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체험을 하게 해요. 조금 전까지 두렵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당해서 완전히 방전된 그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 이후에 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어요.

0: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설교에서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사도들이 언제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타이밍이 됩니까? 만약에 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들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렸다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 좀 쉬어야지. 그리고 자기의 골방으로 자기의 쉼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두렵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수를 부르짖었더니 그들 모두에게 방전된 그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다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압박에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지쳐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선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피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거둔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탈진할 때도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폭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잘 지켜서 이것이 내 안에 있기는 한데 충만함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때를 만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중심선, 나는 예수가 먼저입니다.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중심선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들다고 혼자 숨거나 혼자 가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을 채우는 자리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사도들에게 임했던 기적과 사도들에게 임했던 담대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복된 귀한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블레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

너와 내 즐거움이

0: 아멘! 아멘!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래더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가 걷는 이 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빛나는

0: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암마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포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시네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자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찬란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겐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0: 떠나서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추수하여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복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귀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러 멀리 구리에서 오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양대기 목사님, 이메스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환주의 이름으로 하냐고 하고요. 우리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말씀과 두 분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교회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양대길 목사입니다.
0: 네.
1: 또
2: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참빛교회를 섬기는 부부 목사입니다.
0: 아멘. 우리 그 양대기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이시자 목사님이신 우리 부부라는 얘기 안 했더니만 우리 이메스 목사님께서 부부라고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하고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그 교정 선교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 두 분이 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예, 남편인 양디길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내왔고 또 교도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에 교도소에서 지내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2: 남편이 출소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선교의 목사님을 따라 전송 3교도소의 편에 간증 및 설교 말씀과 전도 간증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오랜 교도소 생활했다는 것이 이제 수감 생활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우리 양대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뭐 한때는 젊었을 때 좀 뭐라 그럴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이 네. 살고 또 정욕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약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1: 37년.
0: 37년이에요. 아우. 근데 그게 이제 총 보면 전과 횟수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 네 번입니다.
0: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제 보호감호도 받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온포멘트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1: 예.
0: 그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이제 메시지를 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며 또 교도소에 간증을 할 때 그 제목이 내 직업은 강도였다라고 예.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우리 수용자들이 많은 울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우리 목사님께서 내 직업이 강도였다라고 한 이유를 교도소에다가 그 수용자들한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뭐 이유라기보다는 우선 그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그들과 또 대화하고 혹은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우선은 저 자신이 예, 안에 있는 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0: 네.
1: 사람마다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움이나 뭐 경험이나 체험 등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0: 네.
1: 하지만 저는 교도소를 전과 네 번에 37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0: 네.
1: 마지막은 강도 상습의 죄명으로 징역 20년에 감옥 7년을 받아서 27년 중 23년 6개월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관심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봅니다.
0: 네네네.
1: 하지만 저는 어릴 적 15살 때부터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0: 했고 또 37년간을 들락날락하면서 교도소 살다 보니까 담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뭐 저 자신을 강도라고 뭐 직업이 강도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1: 네네.
0: 일반 사회인 성도님들께는 도무지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강도 전과자 인생이었지만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는 양대길 같은 강도 직업의 전과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담 안에 있는 이들에게 저도 똑같은 동료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강도라고 직업이 강도였다고. 사실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27년 그 죄값을 치르게 될 때 받을 때 그때 재판장에서 재판장 판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1: 네네.
0: 당신 강도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있느냐고. 당시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건수는 더 있었습니다. 근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건수로만 강도가 2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업이 강도였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1: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예 잡혔을 때
0: 예.
1: 그때 그 이제 뭐 경찰 예. 뭐 기동대가 한 예. 마을을 뭐 다 이렇게
0: 예.
1: 둘러싸 했다 그랬고 또 그 간증 중에 그러면서 그 칼 가지고
0: 예.
1: 이제 자살하려고 그럴 때
0: 예.
1: 그 전에 이제 경찰한테 총을 두 방인가요?
0: 세 발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1: 한 발이 맞아서 가톡이어서 그래도 외도 뭐 20, 30분 뭐 도망가다가
0: 예.
1: 이러면 잡히면 안 되겠다는 자살하려다가 순간 이제 주님 생각했다고 그랬던 걸 제가 예.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기 처음에 교회에 나간 시기가 언제 되셨는지요?
0: 저 어릴 때 동네에 개척교회가 생겼었어요.
1: 네네네네.
0: 그때 이제 제가 5살, 6살 이때 어릴 때니까 그때 이제 고모님 따라서 나가고 또 어머니 따라서도 나가고 몇 번 아이들 나가는 그 주일학교 그 다니기도 했었어요.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두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딱 점을 찍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냥 제가 놀러다니기 좋아하고 바깥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 어린 나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제가 2월생이니까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1: 네.
0: 그래서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다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근데 그때 여름 방학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7살 때 여름 방학 때부터 돌아다니는 게 이제 그렇게 좋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속썩이고 가출하고 가출하다 보니까
1: 뭐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뭐 돌아다니기 좋아해가지고 예, 이제 예.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1: 근데 뭐 다니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역마살이 쌌다 그랬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그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찰들한테 체포당하기 직전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네. 순간 이때 죽으면 지옥 간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요?
0: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도소 사는 사람들은 소년수라고 표현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성년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당시 인천소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두 군데가 있었는데
1: 네네네.
0: 거기에서 이제 소년수로 지낼 때 그때 성경을 한 번 정도 통독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쨌든 합하면은 한 번 남

0: 정도. 네.
1: 어.
0: 근데 그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읽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믿기만 하라"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1: 믿기만 하면
0: 예수님께서.
1: 구원 얻는다.
0: 예. 네.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1: 아, 구원의 확신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0: 아멘.
1: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0: 예.
1: 그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안 넘어가고 이렇게 체포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누범이 몇 범인지 아시냐 하면서 보니까 꽤 많은 거로 이제 조사 기록에만 봐도 20번 이상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외람되지만 그 직업이 강도였다고 그랬으니까 강도 행위할 때는 신앙생활에 대한 전혀 생각이 안 났습니까?
0: 그런 것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도 들으시고 또 청취자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어릴 때 가졌던 작은 씨앗 같은 그런 믿음.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사고치고 못된 짓 하고 할때몇 번을 경찰들한테 포위당하고 또 둘러싸고 문 앞까지 이르러서 뭐 나오라고 소리도 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저는 "아이고 하나님, 나 이번만 벗어나게 해주시면은 다시는 이렇게 못된 짓을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희한하게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거든요.
1: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고백도 하고 그런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는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을 때 만났다라고 했는데
0: 예.
1: 그때 좀그그 주님을 만날 때그 과정 기억나시는지.
0: 생생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선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시더라고요, 강권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잡혀서 성동 구치소, 당시 성동 구치소였습니다. 그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면회를 와서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성경 말씀 잘 읽고 의지해라 하면서 넣어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는 그 총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아프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한쪽에 벽 보고 앉아서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베개가 있어요. 그 베개를 두개 세워놓고 벽 보고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딱그 안성맞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구약을 12일에 한번 통독을 하고 신약을 4일에 통독을 하고 합해서 16일에 한 번씩 계속 통독을 하게
1: 그러면
0: 하시는데,
1: 하루 종일 성경 봤다는
0: 예.
1: 얘기인데요.
0: 밥만 먹으면 돌아앉아서 청소 같은 것은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16일, 16일, 16일. 그걸 처음에는 성경에다가 이렇게 맨 뒷장에다가 표시를 해놨었어요. 몇월 며칠에서 몇월 며칠까지. 근데 그게 10번까지 기록을 하고 났는데, 그다음부터는 그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대길아, 네가 그거 성경 10번 읽든, 100번 읽든,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읽든지 간에, 그거 기록해서 뭐 할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제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지는 그 말씀들을 네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 또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마음에 그게 오더라고요. 그뒤로부터는 10번 딱 적어놓고 그 뒤로는 적지 않고 쭉 읽어 나갔었습니다.
1: 그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쓰기를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원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나는 성경 몇권 통독했다는 걸 은근히 자랑 삼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금식을 난 며칠 뭐몇번 했다. 뭐 옛날에는 뭐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인데 명함에 보니까 40여 금식을 몇번 했다까지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얘기도 보면 정결한 짐승들은 그 우리가 소를 우리 새김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졌고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을 떼라는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성경을 많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내 심비에 새겨서
0: 예.
1: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아마

0: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계시겠죠.
0: 네, 그분들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0: 아까 이제 뭐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할 때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라는 말을 살짝 했고, 또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이제 소개로 우리 임 목사님께서 양 목사님을 알게 됐잖아요. 어땠어요? 처음 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강도사였던 걸 알고 있는데,
1: 그때 제가 강도사였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선교하는 우리 같이 학교 신학교 다니는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늘빛 그 불의의 하늘빛 교회 남양주의 하늘빛 교회 박준삼 목사님이에요.
0: 아,
1: 그분도
0: 그래요?
1: 지금 같이 저희들도 사역도 같이 하고 같은 부분을 같이 사역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또 그분이 이제 선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양 목사님을 옛날에 그 천송에서 알게 되었대요. 그분도 그게 한 1년 있다가 오셨다
0: 아, 그분도
1: 그러더라고요.
0: 수감 경험이 있고요.
1: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 공부하면서 같이 그저 저보고 선교 회원이 되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이잖아요. 일단은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회원이 되어주었어요. 되어주고 또 어느 날은 저희인데 이제 또 만나자 해서 얘기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는 형님이 한분 계시는데 천성에 계신데요. 그래서 편지를 선교 편지 한통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군인들한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위문 편지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0: 그렇죠.
1: 것처럼 뭐 그럼 저는 생각 없이 그럼 편지 한통 해줄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위문 편지처럼 한통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답장이 오고 그래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말씀이 굳건히 섰더라고요. 굳건히 서고 믿음이 막 이렇게 강력한 그런 뭔가 제게 오는 그런
0: 뭐가
1: 늑늑
0: 든든하고 단단한
1: 아니 늑
0: 뭐가
1: 느낌이 있었어요. 믿음이. 저는 다른 거는 다안 보고 믿음 한 가지만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편지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영적인 게 이제 통한 거죠, 뭐. 저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0: 근데 쉬운 게 아니거든,
1: 쉽지
0: 실질적으로.
1: 않아.
0: 쉽지 않죠.
1: 저는
0: 그게.
1: 원래 그 경찰서 앞에 가는 것만도 가는 그 앞에 가는 것만도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쪽에는 아주 멀어요.
0: 그럴 거
1: 그
0: 아니야.
1: 경찰서하고 뭐 이쪽 교도소 이쪽에는 아주 그 제가 교도소 한 번도 면회 간 적도 없어요. 제가 그 나이에 한 번도 그 앞에 간 적도 없고 누굴 면회한 적도 없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저기 시골에 이제 그 안동 가까이 살다 보니까 뭐 천송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천송 교도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0: 안동 그치에 사셨 어디 사셨는데?
1: 봉화하고
0: 아,
1: 현도 그쪽에.
0: 봉화.
1: 그러니까 거기 안동 교도소는 있지만은
0: 그렇죠.
1: 천송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0: 아, 그럴 수 있죠.
1: 그래갖고 뭐 나중에 이제 편지하다 보면 천송이 어디야? 그래갖고 이제 천송 교도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그 양대기 목사님을 본 것이 제가 이제 경북부 삼교도소의 그 성가대를 가르쳤거든요. 그때 봤는데 저는 그때 솔직히 양대기 목사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 안 났는데 양 목사님 그때 저를 통해서 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결혼 스토리가 참 예뻐가지고 그 어느 날 우리 양대기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가 왔을 거예요. 편지가 왔는지 소식이 왔는지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결혼식장을 참여했던 것도
1: 그때 오셨잖아요.
0: 기억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출소하신 분들 중에서 검증되지 않냐면 제가 암호십니다. 제가 왜냐면 교정사역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일반 방송에 나왔다 덕이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해가지고 저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사역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1: 그러시죠.
0: 덕이 되면은 그분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아 우리가 왜 교정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오면 하는데

0: 우리 양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송 그 이교도소나 삼교도소에서 간증을 하고 또 포항교도소 이런 데서 간증을 할때 교도관들이 말하기를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1: 아유,
0: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0: 믿지 않는 그 교도관들이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하고, 그중에 때로는 이제 우리 양대기 목사님께서 교도소 수감돼 있을 때 지켜보았던 교도관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 진짜 목사 됐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송에 초대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갈 때마다 좀 마음이 좀
1: 네,
0: 새롭지 않겠습니까? 좀
1: 그렇죠.
0: 어떻습니까? 예.
1: 어찌 보자면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죠.
0: 그럴 수도 있겠죠.
1: 근데 그런 느낌 반면에 어쨌든 그 정문 바라보고 또 정문 통과해서 들어가고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가고 할때 제가 눈물로 눈물로 그 안에 가면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저녁에. 예. 그러면 이제 일과 끝나고 방에 들어와서 손발 씻고 그리고 앉아 있다가 방송 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그 방송을 지금은 TV 방송이 있지만 옛날에는 라디오만 나오던 그런
0: 그렇죠.
1: 방송이었는데
0: 그렇죠. 네네.
1: 그 방송 그래도 뭐 음악 방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휴식 시간이었는데 저한테는 그 시간처럼 좋았던 시간이 없어요. 뭐 잠들면은 잠자는 시간도 좋긴 하겠지만은 근데 정신 멀쩡히 깨어 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방송 나올 때 다른 사람들한테 화장실 보실 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눌러보고서 없으면은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방송 나오는 시간 혹은 한 시간도 혹은 그 이상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 나오는 그 시간이 화장실의 시간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때 생각들이 이제 교회당 들어서게 되면 생각이 나는
0: 아, 새록새록.
1: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곳 시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하는 그 마음들에 어떤 때는 울컥울컥 그냥 눈물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0: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감 경험이 있잖아요. 또그 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수감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한때 나의 모습도 비춰보고 또 이분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갈것 같은데, 뭐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차 지나가지고요. 아, 우리 다음 주에 한번더 하면서요. 우리가 왜 교도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교도소 갈 때마다 그 울컥울컥하는 마음에 지금도 이제 눈물을 살짝 보이셨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교정선교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투들이 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다른 생각도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그 목적은 죄인 때 모셨거든요. 우리 의인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그 교정 사역의 소중함, 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0: 지금까지 우리 양대기 목사님과 임혜수 목사님이 이 부부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날 때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 영혼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채명자가 부릅니다. 예수님의 눈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 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할 때 승리하는 방법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약할 때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대체로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옆에서도 그렇게 많이 부추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늘 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몸에 병이 나요. 한순간에 마음도 무너집니다. 또 믿음도 흔들려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일까요?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도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걸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몸도 마음도 심지어는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약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잘안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란 존재가 늘 강할 수 없어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무너지고 또 우리 믿음도 흔들리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아마 그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막혀요. 그냥 하나님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되면 참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성령님이 아시고 그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26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위로가 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가 막힐 때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여러분 동역자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오늘 성경 26절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강하고 뭐 이렇게 온전할 때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도와준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함께 짐을 들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짐을 들어준다. 어제도 이제 교육부에 좀 장롱 날릴 게 있어서 짐을 좀 날라봤는데 혼자는 도저히 날릴 수가 없는 짐이었어요. 한 사람이 붙고 또한 사람이 붙으니까 또 옮겨져요. 이게 바로 동역의 힘 아닙니까? 근데 정말 힘센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요. 거저 일을 해요, 거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여러분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용기도 있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자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또 멀찍이 따라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 나도 손해 볼까 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때는 진실하게 결단했는데 이걸 지속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베드로 자체가 강하게 달라진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한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라는 표현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겠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어지나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앞에서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원자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셨어요. 혹 지금 방황하다가 성령님과 멀어지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증거입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생각을 성령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이제 착하게 말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모습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라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은사처럼 1분 전에 없다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꽃이 핀다고 이후에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자꾸만 동행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런 성령의 열매, 성품적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가족을 변화시킨다고요? 싸움과 갈등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용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고백한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또 예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주변에서도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텐데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소위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뭐냐? 예배를 드리지를 않고 싶어져요.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스스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예배는 꼭 드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외로운

광야 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존경하고 하나님의 칭찬도 많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또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많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냥 공식 같아요. 힘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한 청년이 겨울 산행을 했습니다. 워낙 익숙한 산이었고 산행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산행을 하다가 그만 예기치 않은 폭설이 내립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래도 많이 왔던 산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서 산을 급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더 위험한 건 이제 점점 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구조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경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조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혼자 버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 되면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조 요청을 안 하고 끝까지 혼자 버틸 때 정말 위험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경우가 그러했어요. 익숙했고 내가 젊은데 내가 수없이 많이 산행을 다녔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배터리로 전화기로 전화를 겁니다. 구조 요청이죠. 혼자서는 못 내려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 때문에 구조대가 파견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살 길이 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너무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어지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도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신방을 다녀보면 성도님들의 곳곳 각 가정에 제일 많이 기록된 중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또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오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찾아오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 감정은 따로따로 도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후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감정과 반대로 얘기해요. 사실 우리는 낙심이 될 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속에서 살살 올라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데 정말일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때 로마서 8장 28절 후반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좋은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좋은 일도, 때로는 고난과 눈물의 시간도, 때로는 실패같이 보이는 시간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현실에 보이는 것만 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 포기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나약하고 겸손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기라는 단어는 굉장히 교만한 단어입니다. 이 포기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재판 용어예요, 재판. 재판장이, 야, 이제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포기야.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포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은요, 여러분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옆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기자가 에디슨을 찾아왔어요. 조금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을 때예요. 기자가 얘기합니다. 에디슨 선생님, 들어보니까 에디슨 선생님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2000번이 넘게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하신가요? 아, 이걸 왜 물어봐요? 맘 상했는데. 기분 좋을 리 없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짓궂게. 그러자 에디슨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구가 커지지 않는 방법 2천 가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아, 이렇게 탁월한 명답을 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명할 때까지, 발명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버티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구를 결국 발명을 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변을 돌아봤어요. 과연 전구가 없는 곳이 어디일까? 교회 곳곳에 전구가 너무 많아요. 화장실에 가도 있고, 차에 들어가도 있고, 거리에도 전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발명해 주신 에디슨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형통의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아, 그런데 형통의 대명사가 그의 과정을, 인생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 험난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뭐 평탄한 삶, 형통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형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지나가는 노예 상인이 있으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현대판 인신매매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형들에게 팔려요?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요. 진급을 합니다. 진급을 했는데 문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감옥에 가둠을 당해요. 이게 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도무지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감옥에 갔을 때 아마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고난당할 때다 공통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고난 같은 억울한 시간, 그 시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요.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고대 근동에 내려온 7년간의 그 흉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응답되기를 소원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도가 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응답의 속도보다 기도응답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28절 사실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최고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보증수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의심이 될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진 최고의 사랑의 징표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사귀게 되면 징표들을 줍니다. 때로는 의심이 될때그 징표를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어져요. 아,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지.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녀 사랑이 더 커요. 나는 희생해도 부모는, 자녀는 희생시키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해하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뭘더 아끼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2절에 말씀하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선한 일을 할 때, 금방 결과물이 얻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이죠. 이 약속이란 것이 그러합니다. 약속이 내가 이거 해줄게라고 하면 금방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해주는 것도 있어요. 약속과 성취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성취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빈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기다림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곳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다림을 꼭 심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022년 10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경북 봉화에 광산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매몰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깊이 매몰되었냐 봤더니 190m래요. 그 190m라는 것은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70층 깊이입니다. 70층. 아파트 70층 깊이로 이게 매몰이 된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려운 구조 작업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구조하기 위해서 시추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 갱도의 부분이 일부분이 또 무너질 위험도 나타났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진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막힌 곳을 파고 또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냅니다. 또 갱도에 갇혀 있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깊은 곳이다 보니까 춥잖아요. 서로의 체온으로 온도를 높이고 또 비닐로 바람을 막으면서 견뎌냅니다. 또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죠. 커피 믹스. 커피 믹스 가루 먹어가면서 이게 희망을 포기하면 절대 먹지 않을 음식이에요. 근데 커피 믹스 먹어가면서 우리는 구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몰된 지 221시간, 약 9시간 후에 이들이 구조되어집니다. 갱도가 열리면서 이두 분이 걸어 나와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이 희망을 얻는 장면이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포기했다면 구조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너진 갱도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느닷없이 찾아와요.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버텨내셔야 돼요. 오늘 28절 말씀 중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온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0: 하나님이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늦어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드렸어요. 어떤 것을 감사드렸는지 기억하나요?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인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한 친구들도 있었지요. 또 어버이 주일에는 무엇을 감사했나요? 맞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직접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도 전해보았지요. 스승의 주일에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았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한 5월을 보내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오늘 방송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까요? 그럼 오늘 첫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들으며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어떤 것을 염려하나요?
1: 이번 학기 수행평가 점수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랑 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지?
0: 혹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나요?
2: 어른 중에는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 몸이 나빠져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어쩌지?
2: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하면 어쩌지?
0: 친구들, 우리가 하는 염려, 어른들이 하는 염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래요.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워십 앤 프레이즈의 나는 믿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의 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평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우리는 지아르니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이어서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증인은 자신이 보거나 들은 것, 경험한 것, 알게 된 것을 그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한 잘못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잘못이 아닌 온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과거에 한 잘못, 지금 하고 있는 잘못,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잘못까지 다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어요.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일에 함께하며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가능하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0: 우리와 베시 언니는 수용소에 등록하기 전에 네덜란드에서 나올 때 챙겨온 물품을 경비원 몰래 숨길 수 있었어요. 그들은 숨겨둔 그 물건을 되찾게 될까요? 독일의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고 있지요? 아멘. 수용소에 갇힌 코리와 베시 언니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수용소에서 등록을 마친 코리와 베시 언니는 샤워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함께 들어가게 된 수백 명의 여자들과 함께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샤워실에서 나올 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맞아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입어야 하는 아주 얇은 수용소 옷을 입고 신발 한 켤레만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코리의 등이 조금 이상해요. 어찌된 영문인지 코리의 등은 살짝 불룩 솟아 있었어요. 코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리가 샤워실에 미리 숨겨두었던 물건을 자신의 옷 속에 감춘 거예요.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베시 언니의 푸른색 겉옷과 비타민 한 병,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경책이었지요. 지금 코리의 블룩솟은 등은 비타민과 성경책을 옷 속에 몰래 숨겼기에 그런 거였어요. 또한 베시 언니의 허리도 블룩 솟아 있었어요. 언니는 숨겨두었던 푸른색 겉옷을 수용소 옷 안에 둘러입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다행이지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수용소 옷과 신발 외에 다른 것은 가질 수 없었기에 매번 이동할 때마다 세 번씩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베시 언니는 검사를 받았지만 코리는 매번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코리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수용소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며 코리는 자신이 어린 소녀였을 때 아빠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나요? 코리가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었어요.
1: 아빠, 저는 저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죽을까 봐 너무 겁이 나요.
0: 그때 코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주셨었지요.
2: 코리야, 네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내가 너에게 차표 살 돈을 언제 주지?
1: 물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주세요.
2: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단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0: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리와 베시 언니가 끔찍한 수용소에서 겪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돌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코리와 언니 베시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경비원에게 성경과 겉옷, 비타민 한 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지요. 하지만 기적은 이것 하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리와 베시 언니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바바 프레이즈의 미라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지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인생의 진짜 피난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시편 2편은 다윗 왕이 쓴 거거든요. 다윗이 아주 놀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다윗이 세상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려고 하는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군왕들과 관원들, 즉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2절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면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꽉 묶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자신들을 족쇄처럼 묶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해라, 정직해라, 거룩해라, 사랑해라,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자기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결박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긴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간섭받기 싫고 지적받기 싫고 죄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진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원하지만 다스리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내가 왕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한 말이 그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와를 꼬셨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서면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3절 말씀대로 그것을 밀어내고 내가 좀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좀 행복하고 싶어서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내가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왕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분께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히잖아요. 재미있어 웃으시는 게 아니라 가소로운 거죠.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때를 쓰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하고 해주지만 가소롭잖아요. 얘가. 인간이 아무리 분노하고 이를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밀어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어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큰 소리 치지만 사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과거로부터 지나왔던 성경 인생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읽으면서 그들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좀 더 나은 나라, 좀 더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지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성경이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대단하십니까? 물론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세웁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이제는 이제 우주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주는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하늘 보시기에는 손톱만큼도 안 되는 우주지만 그것을 갖다 왔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인간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을까요? 저는 뭐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만 제 어릴 때로 돌아가 봐도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풍요롭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사는 거지 더 행복할까?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외롭고 더 예민하고 더 비교하고 더 공허하고 아니 무슨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것들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이 시대에 돼지머리가 뭡니까? 돼지머리가. 회사가 그 최첨단을 걷는 회사를 지어놓고 회사 잘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콧구멍에다가 5만원짜리를 꽂아가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이 어리석은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명태 말린 것을 문 앞에다 걸어놓으면 뭐 복이 들어옵니까? 그거 왜 걸어놓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아마도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사람들도 우주선을 만들어놓고 쏘아올리기 전에 혹시 고사를 지르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돼지머리 놓고.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죠. 진짜 아이러니한 일 아니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게 그지없어요. 어리석게 그지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사를 지낸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쌓는 인생에 하는 것이 공든탑과 같아요. 모래성과 같아요.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열심히 아름답게 공을 들여서 탑도 세우고 성벽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깃발도 꽂고 합니다. 그런데 밀물이 슉 들어왔다 빠지면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을 내가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쌓고 쌓고 또 쌓고 쌓지만 여러분 뭐 남은 거 있습니까? 저도 좀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뭐 그래도 남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우리가 쌓아왔던 돈, 성공, 명예, 인간관계, 내 이름을 남들 앞에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피난처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죽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 인생을 끝내버리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닌데 돈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막 그렇게 살면서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을 세웠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반대해도 세상이 대적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시온, 예루살렘, 그것은 단순히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왕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왕인 줄 알고 내 인생을 살면서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워놓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왕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오신, 하나님 그분이 오신 진짜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좀 뛰어난 4대 성인의 부류에다 갖다 넣어놓았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분은 희생한 그분의 모범된 삶을 따라가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기꾼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4대 성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서 세우신 진짜 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너의 손에 있다라고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 왕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나라의 왕과 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줍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들을 살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의 차이예요.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입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여기에도 아마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큰 소리 쳤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그 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 거 줄 거니까 내한테 주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줍니다. 이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갑니다. 왜?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 잔소리가 싫어서 할 수 있는 한 멀리 갑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하면서 삽니다.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돈 쓰고 사기당하고 결국 망하여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리 빚지고 저리 빚지고 이제 죽을 목숨만 남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일 놈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채워주고 아들이 빚진 것을 다 갚아주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고 상처받고 아프고 했던 것들을 다 보상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구원하신 왕이시라고 말입니다. 이 왕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왕입니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심판하시는 왕.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왕이신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엇이든지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시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하면 결국 마지막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부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뭐 수만 번 멈추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건강 하나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진짜 왕에게 피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와서 은혜를 누리도록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묶이는 것 같고 결박되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 돌아와 보십시오. 그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세우셨는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10절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게 지혜가 교훈이 뭡니까? 성경의 지혜는 똑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네가 왕이야. 네가 내 인생을 책임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중심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진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네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인데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1절 여호와를 경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답답하고 자유를 잃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진짜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평화와 기쁨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결박이 아니라 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이것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에 갖다 놔도 물이 없으면 끝이에요. 우리 사람은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곳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니까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돈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인정에 묶이고 성공에 묶이고 비교하고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지배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떨면 즐겁지 않아요. 즐거우면 떨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떨림도 있지만 감격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요청합니다. 12절에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아들은 우리에게 세운 왕이잖아요. 당시 왕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발 앞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의 종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을 끝내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봉사한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입니다. 먹는 것도 내 책임, 자는 것도 내 책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7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요. 이 7살짜리가 그렇게 살다가 부모를 찾았어요. 어떤 인생이 될까요? 부모의 잔소리가 시작되겠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그 안이 행복인 자리입니다. 부모의 모든 그늘 아래 모든 것이 보호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이 그분의 손 아래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 인생이 어떤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라. 관계를 회복해라. 그분에게 복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복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느끼고 살아갑니다.
가장 위험한

0: 험한 사람, 가장 위태로운 사람은 돈이 없고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왕이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요? 돈과 경험과 계획과 자기 능력,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신뢰하고 여호와께 피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국에 1009번, 777에 1009 경주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에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 장교로 입대했는데요. 너무나 똑똑하고 완벽을 추구했던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골로 내려가 농부로 살며 낮아짐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병으로 자원 입대했는데요. 장교였던 그가 사병으로 재입대하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재발탁됐고 후에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에 반한 링컨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그랜트 장군,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오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담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0: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였는데요. 백성들은 그런 왕을 모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은 왕이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1: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요. 더구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0: 그러자 왕은 신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고양이 해골, 말 해골, 사람의 해골을 하나씩 주면서 시장에 내다 팔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 해골을 집에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며 사가고 말의 해골을 걸어두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해골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왕은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만도 못하다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세상의 지식이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의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유명 지도자인 론 세니가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젊은이는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뒤 스승에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 했는데요. 그러자 론 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단다. 하지만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지.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거지. 라고 말했죠.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종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세상은 성공하려면 고도의 자급자족 능력을 갖춰야 하며 필요한 것을 채우려면 자신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공급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살고 당신이 그분 안에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려는 태도는 어떻게 모든 필요를 채울지 염려하게 만듭니다. 실제 공급하시는 분께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생기거든 당신 안에 자급자족적인 태도가 숨어있진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사람, 곧 그분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태도를 뿌리 뽑아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 열을 올리면서도 남의 의견을 듣는 데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사정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면 인간다운 훈훈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강도를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마리아인의 열린 마음,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그의 사정과 소원에 귀 기울이던 깨어진 베드로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범죄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의 호소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메고 무덤을 향해 통곡하며 걸어가던 한 과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본받아 겸허한 자세로 이웃을 돌아보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 영혼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찬송은 평생 한국 교회 음악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김의작 교수님의 경배 찬송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예배음악적 교회음악을 가르치시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김의작 교수님은 합동측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음악인이셨습니다. 대중음악적 교회음악이 처음 한국교회에 소개되어 불리던 70년대부터 고집스럽게 예배음악의 거룩성을 사수해 오신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간결한 문체로 쓴 이 시는 성결교단의 원로이신 창원성결교회의 원로목사이신 김은국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서울모태토합창단이 찬양합니다.

교사였던 레이 파머와 위대한 작곡가이며 음악 교육학자였던 로이 메이슨을 통해 가장 미국적 찬송으로 사랑받고 있는 찬송 못 박혀 죽으신을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를 쓴 파머와 그의 친구였던 메이슨이 찬송가를 편집하면서 친구 파머에게 좋은 시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에 자신의 이 시를 내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시의 내용도 음악의 품격도 미국 최고의 찬송이라 할 만합니다. 소프라노 김영애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돌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그 단어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 흰돌 되시는 예수님 등이 그것인데요. 흔들림 없고 견고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시고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잘 녹아있는 찬송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를 다음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대학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소명과 충성을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인데요. 엘리사 알브라이트 호프만 목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참 평화와 자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찬송입니다.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우리의 삶의 산제사로 드려질 때, 주의 뜻을 따라 그분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은혜의 찬양입니다. 바리톤 고성현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네오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특별한 간증이 있는 인도와 보호 찬송 나의 갈길 다가도록을 담찬양으로 선곡했습니다. 꼭 필요했던 돈 5달러를 넣고 기도하던 중몇 분도 채 지나기 전에 유명한 찬송 작가였던 그녀를 찾아온 이름 모를 성도가 돌아가면서 손에 쥐어준 돈이 정확히 5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선 찬송

시여서 그런지 세계 모든 성도가 이 찬송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방송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CL 여성 중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폭의 그림처럼 잘 묘사하고 있는 찬송이 있죠. 어저께나 오늘이라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지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대단히 은혜로운

경배 찬송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찬양드리며 오늘 영혼의 찬송의 문을 닫습니다. 삶의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으로 고백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나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에 정말 참여하게 해주심 감사드려야 되겠죠? 네, 점점 천지만물이 짙은 초록 물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네, 첫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향기로운 나무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였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난 너를 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묵상하면서 인생의 누보산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0: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우들과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건강과 마음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싱글맘, 혼자 사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젊은 친구들, 또한 결혼도 늦어지고 예전처럼 회사에서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나 세부적인, 세분화된 전문적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루해하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감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Good news for all people be with you.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1: Well, thank you so much. Thank you. We're so happy to be here. I love this song. It's a song I grew up in church singing.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개척교회 새벽 예배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암에 걸린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임으로는 병을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손이 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모든 환우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 얻게 되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6월 다음 주 시작되네요.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걸어온 매 순간이 주님의 동행이었고 도움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곡은요, 참 즐거운 노래를 와이즈 뮤직 챔버, 그리고 이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피아노 이경미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 만발합니다. 아카시아 꽃은 단 몇 주만 피고 지지만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만들면 아카시아 꿀은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지요. 우리의 이 땅 위의 삶도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한 점처럼 짧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쌓은 믿음과 사랑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의 기쁨이 됩니다. 꽃이 지고 나서도 꿀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 향기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흔적은 주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귀한 열매가 될 것이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식탁 위에서 아카시아 꿀을 보신다면 그 달콤함 뒤에 숨은 잠깐의 피어남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이 시간이 지나면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아카시아보다 더 진한 믿음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어서 피난처 있으니 소피아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심어주신 노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오늘 주일 찬양을 통해 고백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이죠. 오늘 주일 그 평화의 노래를 입술에 머금고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고요하고도 강한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기타리스트 서정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벌써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면 무엇보다 먹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은 음식 또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도 음식과 관련된 역사가 여러 나타납니다. 주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고요.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도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적도 있죠. 이제 육신의 그 음식들을 넘어서 영생의 양식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안에 먹고 마시며 늘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경민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기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는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 말이죠. 김대화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0084님 사연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0084님의 너무나 좋은 사연이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천하 만물, 우주 만유를 지으셨나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소설의 책에 놀라게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나?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연에.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세상의 그 속박들에서 자유하게 돼요. 바로 이 자유 안에 제가 중증의 시각장애, 여기서도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니 우리의 몸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이 진리를 누가 합니까? 세상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뿐 아니라 그 함께 자녀된 성도도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위하고 주 안에서 염려하며 주 안에서 같이 이렇게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0084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조수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네, 이번 사연 너무나 애틋하고도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생각들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사연인데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함께 기도도 부탁드리는 그런 사연입니다. 2545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평안하셨는지요? 저야 주말마다 목사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서 기쁨입니다.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 이상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느끼고 보게 됐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외가를 찾아오는 서유를 목사님으로부터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유치부 담당 선생님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은 예배 후 아이의 눈을 위해 안수 기도까지 해 주셨답니다. 그 관심과 사랑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웃을 위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연이었고요. 그리고 추신을 달아주셨어요. 서유의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2545님. 네, 손주 서유가 지금 이 어린아이가 희귀 질환이 발병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서유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먼 곳에 사니까요. 따님하고 같이 살아요. 딸의 자녀입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놀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교회 할아버지 출석하시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까지 다 너무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내 아이처럼 이렇게 맞아주고 기쁨으로 함께 하면서 아이가 눈이 불편한 것 위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안수 기도까지 해 주셨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하는 사연이에요. 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곳인 줄 미처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 많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뭐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엉뚱한 얘기들 많죠. 네,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부족함도 고쳐 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한 걸 누가 부인하고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 아름다운 선행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할 뿐인 거죠.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믿음 없는 분들이라도요. 믿음 어리신 분이라도요. 이렇게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 네, 함께 나누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밤낮 없이 흐르는 시냇물은 강으로 가고 강은 바다로 이어지며 그 큰 물두멍은 다시 한올 증발해서 구름을 빚습니다. 그리고 물이 되어 땅으로 내리죠. 그렇게 돌고 돕니다. 이 순환의 이치를 따라 비록 그 형상이 다르더라도 한 몸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죠. 그 모든 자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참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참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텐트메이커스 앨범 중에서 예수나의 치료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하기보다 경배해야 할 신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그렇지만 이 신비는 멀리 있는 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일하는 히브리어 에하드, 숫자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연합된 하나, 깊은 일치 안에 있는 하나를 뜻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표현에도 동일한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흐르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영원부터 흐르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안에 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완전한 교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찬양 요술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다마리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한 장면에 함께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세 위격이 한 장면에 함께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세 위격이 한 장면에 함께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도 연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릅니다. 어노인팅 찬송가 1집 앨범에서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축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살아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까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주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성부의 사랑 안에서, 성자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나된 것은 저의 목소리로 올려드리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게요. 예수님의 고백,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머뭇거림이 없는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내 복된 주일날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 고백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요, 잊지 않아야 할 것, 바로 나의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묻기도 하며 삶의 이야기로 풍성한 나눔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묻고요,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 집중하는 것, 참 많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는 늘 우리를 향해 계시죠. 그래서요, 외로움이 아닌 든든함, 그리고 언제나 따스함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을 느껴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고백드려요. 네, 준비한 첫 찬양입니다. 손영진의 온 마음 다해, 함께 하시죠.

5월과 6월의 사이길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우리 안에 시작된 것처럼요. 주위에도 보면 우리 푸릇푸릇 사과나무의 빨간 작은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맛있게 익은 산딸기, 그리고 시골길 옆 옥수수, 모든 것이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 결실이죠. 그렇게 밭은 먹거리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시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향기로운 나무의 향기로운 나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 동방송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원적의 나라와 마라나타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기브 땡스 레니 르 볼랑의 음성으로

여진 찬양 캠키즈 워십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라는 귀한 찬양, 우리 어린 친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원하고 바랄 때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여행길 주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 따라 걷다 보면 믿음의 근육도 튼튼히 생기고요,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지리라 믿어요. 네, 이제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6월 하면 호국보훈의 달이죠. 더욱더 큰 감사와 은혜 가득하시길 소망하면서요, 믿음의 바둔 터치를 해서요, 멋지게 힘있게 달려가는 6월 되시길 소망합니다. 웨이홈의 달리기란 찬양, 이 시간 끝곡 함께하면서요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찬양 스케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는 선량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늘 좋은 음식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정하게 놀아주고 더 좋은 것들을 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챙겨줍니다.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걸 보니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충성을 다 바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해주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대접이 소홀해도 화를 냅니다. 강아지를 기르면 그 사람은 주인이 되고 고양이를 기르면 집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구주이신지 혹은 나의 집사이신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쏙드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더구나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지요.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루에 7번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확실한 의미이지요. 남은 싫어하는 기도가 다윗에게는 즐거움이 되었던 듯 싶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였답니다. 그러나 랍비의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하고 모인 그날, 그 마을에 술주전뱅이 한 명이 술을 마시려고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죽어가는 우리의 스승 랍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은 금식도 안 하고 오히려 술을 마셔선 되겠습니까? 술주전뱅이는 이 말을 듣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술을 좀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랍비님 빨리 건강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술주전뱅이의 기도는 정말 진실하고 간절했답니다. 술을 너무나 마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랍비는 정말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랍비는 깨어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의 술주전뱅이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진실하지 못했는데 술주전뱅이의 기도가 간절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꼭 이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아니 습관을 들여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어진 곡으로 정경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이 전쟁을 수행하리까 하지 말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연이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다윗처럼 항상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라 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절대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수진님의 음성입니다.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 CCM 앨범 중에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은 남다른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남다른 헌신, 남다른 예물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헌금을 즐겁게 드렸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는 다윗이 완수했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22장 14절 이하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이면 어떤 학자가 계산을 현대 금액으로 했을 때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상 29장에는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헌신, 이런 절대 희생을 다윗은 즐거워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동방현주님의 내게 있는 모든 것.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강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섬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남다른 기도와 남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남다른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은 남다른 희생과 봉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기쁘고 편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봉사하고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출발점은 골리앗과 함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에 목숨을 구걸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죠. 사울왕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할 것이 두려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딸을 주어 결혼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의 그때 나이는 소년 17살이었습니다. 아직 나라에 대한 군사로서의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남들이 다 싫어하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섭니다. 남이 하기 싫어한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기게 됐죠. 그러한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다른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의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극동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2: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젊고 부유한 귀족이었던 니콜라우스 진텐도르프 백작은 화려한 정계 진출을 꿈꾸면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성화로 가시관을 쓰신 채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묵직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진텐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고 영광에 머물려 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세상의 화려한 영광 속에 머물려 했음을 회개했던 것이죠. 진텐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참혹한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귀족의 영예를 버리고 돌아온 진텐도르프는 자신의 영지를 내어주어서 상처입은 피난민들을 품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인 모라비안 교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고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 세계로 나아가 전했던 단체였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찬양의 은혜로 먼저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우리 때문에, 구현경의 예수님 때문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것, 그곳에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필수 조건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의 존경받는 사제였던 니콜라이 목사님은 사역을 마친 어느 날 온몸이 문드러지고 상처로 가득한 한 청년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제 방탕함과 악한 죄 때문에 제 몸과 영혼은 이렇게 망가졌고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자신의 옷을 벗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등과 가슴에는 과거 종교 박해 시절 공산 정권의 감옥에서 당했던 참혹한 채찍 자국, 흉터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청년이 놀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목사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내 몸에 있는 이 흉터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던 박해자들이 남긴 상처죠.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이보다 더 참혹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답니다. 그분의 상처는 그분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제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생긴 대속의 상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형제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감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님, 하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몸이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본질을 정확히 전하심으로써 한 영혼을 건져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 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 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7세기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17세기 위대한 파스칼 아시죠? 이 파스칼은 젊은 나이에 천재성을 인정받으면서 학문적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파스칼의 지성을 칭송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이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고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임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학문적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죄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는데요. 그때 작은 종이 한 장에 그 감격을 막 적어서 평생 자신의 옷 안감에 꿰매어서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에 발견된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떠났소도다. 그분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소도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나의 영원한 구원이 있나이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주님을 만난 그날 밤의 경험 이후에 파스칼은 자신의 천재적인 펜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변증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만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부루의 명작 기독교 고전인 팡세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지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진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졸다가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놀라웠겠죠. 이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말하죠. 잠결에 본 그 영광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 안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광은 장차 받을 환란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눈앞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졸다 일어나도 이거 좋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험한 해안가에 위치한 한 등대에서 일하던 등대지기는 매일 밤 등대의 불을 밝혀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방이 암흑으로 뒤덮여서 어느 때보다 등대의 불빛이 간절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대지기는 따뜻한 침대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등대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시간 기름을 확인하고 유리를 닦아야 하는 그 불침번의 사명을 소홀히 해버렸는데요. 새벽녘에 거대한 굉음과 함께 근처를 지나가던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등대지기는 헐레벌떡 등대 탑으로 올라갔지만 이미 불은 꺼져 있었고 차가운 연기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등대지기에게 아니 왜 불을 켜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유, 제가 잠깐 졸았을 뿐이에요. 그냥 불이 그렇게 빨리 꺼질 줄 제가 몰랐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잠시 깊은 졸음을 졸았던 것 뿐이었지만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분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기름을 공급하지 않고 졸고 있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비추어야 할 주변의 영혼들까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일어나 찬양을 드리라,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또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을 전인격적인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엄청난 스케줄의 순교적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수십 마일을 말타고 인도하면서 하루에 대여섯 번씩 야외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셨는데요. 육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깊은 졸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변화산에서 졸았던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한 가지 철칙을 지키셨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 사역이 늦게 끝나더라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너무나 지친 모습에 그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오늘 새벽만큼은 기도를 좀 쉬시고 육신의 잠을 더 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아니 그러다가 쓰러지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만류했는데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 마귀의 유혹과 내 안의 게으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깨어있기 위함이니 저는 쉴 수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켰기 때문에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았고 결국 시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 강한 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전 유럽을 뒤흔드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매일 수십 통의 편지에 답장을 써야 했고요. 논문을 집필해야 했고 재판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말 그대로 분주함 속에 파묻혀 살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루터의 동역자가 내일의 산더미 같은 사역 일정을 가지고 와서는 목사님, 내일은 도저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기도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루터는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나는 내일 평소보다 1시간 더 늘려서 3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바빠서 기도한다는 명언이 이때 나온 것이지요. 루터는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 외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결국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의와 야망을 초막 짓듯이 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영혼을 깨웠기 때문에 거대한 교황청의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줍게 됐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두 형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들고 가니까 형의 마음이 왠지 심란해집니다. 야, 나도 좀 들고 가보자. 형이 말하자 동생은 형에게 금덩어리를 줬습니다. 형이 금덩어리를 들고 가자 이번엔 동생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 뒤에도 계속 형이 들면 동생이 심란해지고 동생이 들면 형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러다 두 형제는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금덩어리를 서로 주고받던 중에 형은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소리가 나자 당황함에 놀라는 동생에게 형은 말합니다. 네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의리에 근가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금덩어리

이를 물속에 버렸어.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종종 물질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쉽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슬프지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온 땅의 주인 C5 월십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에게 금덩어리 하나가 생겨요. 형이 들고 가면 동생이 심란하고 동생이 들고 가면 형이 심란하고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형이 과감하게 한강을 건널 때 금덩어리를 훅 던져버리죠. 우애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 사이에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의 우애와 의리는 사실은 세상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겁니다.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귀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같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이득, 세상의 어떤 재물, 뭐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내가 있을 때는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나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심란한 거죠. 왠지 세상의 것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죄된 나의 본성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됐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 저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 또 재물, 권력,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과감히 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이었는데요. 1절이 이렇게 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후렴이에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폭 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큰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한 주간 보내요. 오늘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 없는 왕관과 같다고 존 번연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거예요.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도현의 어려운 일 당할 때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이어스의 날 사랑하는 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트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효섭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주를 가까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써니의 다시 일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매 순간마다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렸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삶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일만, 행복한 일,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불평이 생길 만한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걱정거리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가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찬송의 가사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요, 그 은혜는 그때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라는 주님의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참 힘들고 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거나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전해드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힘으로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먹으며 지내야 할까? 오늘은 또 어떤 힘든 것을 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답답한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겨낼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일부러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또 다른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에도 함께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송을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의 열매들, 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 때 간증으로 함께한 주권능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따라 헌신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도전 받으시고 더 북한 선교에 여러분도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권능 형제의 간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2009년에 북한에서 와서 남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국에 와서 만났어요. 영접기도를 중국에서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저희는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막 방황하시다가 라디오를 습득해서 방송을 주파수 돌리다가 듣게 되셨는데 극동방송. 그것만 들은 건 아니고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뭐 KBS 3인족 방송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극동방송을 10년 동안 들으시면서 탈북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번 실패하고 4번째 만에 성공해서 한국으로 오시고 그 뒤에 저와 어머니, 누나, 또 큰누나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저의 주변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정시성을 가진 큰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큰아버지가 동네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에덴 동산 얘기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 그러고 막 되게 못 살았어요. 근데

계속 뭐 누구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푼수 약간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 와서 아버지가 이분을 다시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 내가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 찬양 부르면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 형님 그거 어떻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전에 잠깐 중국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파송돼 들어왔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크리스찬 아니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복음적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매월 12월 25일이면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세면 안 되죠. 왜냐면 예수님 생일이고 그건 곧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걸 열가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큰 화분 단지에다가 저희가 산에 가서 진짜 그 트리 같이 생긴 나무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솜을 올려놓고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네 저기 다른 나라 가면 애들이 이거 모아놓고 뺄레헴 뺄레헴 새크바이 새크바이 그러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 와보니까 뺄레헴은 베들레헴, 새크바이는 sacrifice,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sacrifice, 희생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알려주면 우리가 밖에 나가 실수하면 또 죽으니까. 그렇게 주변에 복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해서 중국을 횡단을 해서 저희는 제 동남아시아 국가로 갑니다. 거기로 가서 또 다른 국가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요. 중국 포함하면 세개 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왔는데, 그 중국을 횡단하는 버스에서 이렇게 이동하려면 3일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둘째 날에 점심을 딱 먹고 버스 기사 아저씨랑 친해졌어요. 제가 귀엽다고 막 이러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서 저를 버스 앞자리에 앉혀줬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점심 먹고 창밖을 딱 봤는데, 끝없이 쫙 펼쳐진 그 평야에 햇빛이 비추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중국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입이 굳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열어드리니까 오셔서 제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3개월, 또 와서 국정원에서 3개월 조사받고 하나원 교육받고 나와서 아주 즐기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살 나이에 와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사춘기를 처음 그때 겪게 되는 거죠. 와서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아버지는 주일이면 교회만 끌고 가지. 그래서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 6일은 막, 제가 원래 꿈이 비보이 선수였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그냥 그렇게 있고 저녁 되면 막 비보이 연습실 달려가서 형님들이랑 막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북한 선교를 도와드리다가 11시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다니던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불다 꺼져 있고 거기 4층에 올라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버스에서 드린 고백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했던 그 고백을 나는 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두만강을 넘기 위해서 국경 연선까지 가려면 경비 초소를 3개 통과했어야 되는데, 여행증도 없었고 그리고 브로커 비용으로 주느라 내몰러 줄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그날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국경 근처 거의 다 갔을 때, 10월 말이었네. 10월 말 정말 맑은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두부콩을 수확해서 한참 말릴 시기인데, 군인들이 그 일년 식량이 젖으니까 허둥지둥 치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과하니까 비가 그치고, 두 번째 갔을 때또비 내리고, 세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왔으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막 혼자 각색된 줄 알고 어머니랑 누나한테 그때 사건을 물어봤더니 똑같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 주셨고, 그 뒤로 와서 제가 방황할 때도 방황에 절정에 갔다가 더 이상 가면 이 자식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세워서 임마 거기 아니야 이렇게 탁 바꿔 주시고, 또 이제 중심에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거기도 아니야 임마 이렇게 또 바꿔 주시고, 이 이렇게 코너마다 인도하심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전에는 그냥 이게 옛날 책이었어요. 그냥 말씀, 마취총. 근데 그 말씀이 내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으시고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뺀질거림을 멈추고, 아, 저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아,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저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 뒤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삶이 그 뒤로 3월

0: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막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돌들도 찬양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면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막연하게 북한 놓고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수 없지, 선교사를 직접 보낼 수도 없지, 그곳에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북한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우리가 만나는 교회들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 놓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애통함이 있었는데 북한 놓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북한에 세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루터기 신앙인이에요. 평양 대부흥 때부터 김일성이 통치한 이후에 숨어 들어가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두 번째 부류는 외부에서 영접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정씨 아저씨 같은 분처럼. 이런 사람들이 인신매매돼서 중국에서 여자분들이 왔다가 인신매매돼서 거기에서 우연히 교회를 만나 영접했건 강제북송을 당했건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외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두 번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두 사람의 그루터기 신앙인과 외부 영접자에 의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부 양육자들이에요. 우리 학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또 있었어요. 우리랑 연결돼서 북한 안에서 이 사람이 내부에서 길러진 제자예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잡혀서 이분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거기서 뭐 합니까? 전도해요. 곧 죽어나갈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 들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악명을 익히 들어 다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이 믿는 즉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기독교인들만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장마당 세대는 북한의 2030 세대들이에요. 북한의 MG 세대가 있습니다. 이 MG 세대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고 한류, 한국 이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1위 딱 찍고 3일 만에 청진에서 두 명이 체포됐어요. 오징어 게임을 봐서. 강남스타일 빌보드 찍고 2주 뒤에 말춤이 목격되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화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 우상이 떠나간 자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1: 참 똑똑하죠?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주권능 형제의 특강 같은 간증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 이어서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

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에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 요로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영철도회사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최근 중국 고객들이 해상 운송 대신 육상 철도 운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 회랑, 즉 카스피해 횡단 국제수송 노선이 대한 물류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중국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를 거쳐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며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동량이 약 10배 증가한 데 이어 최근 중동 위기로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를 투입해 철도와 선박, 기관차 등 인프라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중국과의 철도 연결 확대와 함께 카스피해 운송선박 확보, 유럽 내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도 추진 중이며 올해 런던이나 홍콩 증시 상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유럽은 대중 무역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다며 상호 이익과 윈윈이 중 EU 경제관계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가 EU 집행위원회에 보다 공격적인 무역 방어 정책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교육국의 공급 과잉과 구조적 산업 보조금 정책이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와 제재 강화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분야의 저가 공세가 유럽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설비, 리튬 배터리 등이 오히려 유럽 산업에 필요한 분야라고 반박하며 유럽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과 반제품을 활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역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 성장 둔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EU 전략 회의가 무역 전쟁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제주국제공항의 하루 운항

공급 좌석은 지난해 42,421석에서 올해는 41,412석으로 2.38%, 약 1,000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제주 노선 일부가 저비용 항공사, 이른바 LCC로 재배분되면서 대형 항공기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업계는 LCC 항공기가 대형 항공사 기종보다 좌석 수가 적어 전체 공급석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0%를 넘기며 사실상 만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관광객은 물론 병원 진료와 생업 등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제주 도민들의 이동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이에 따라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관광협회는 항공편 확대와 항공기 대용화, 성수기 슬롯 탄력 운영, 제도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는 같은 AI 도구와 동일한 조건에서 작성한 신규 서비스 기획안의 결과물이 직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핵심 원인은 AI에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지시했는지에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역할, 시장 상황, 목표를 세밀하게 제시한 직원의 결과물이 훨씬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답을 얻는 능력보다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는 퀘스처닝, 즉 질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용구 교수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업무 성패를 좌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재식 교수는 질문이 모호할수록 AI 환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논리적 문장 구성과 맥락 제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AI 교육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전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했고, 삼성전자 역시 청년 소프트웨어 AI 교육 프로그램을 AI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AI 활용법보다 논리적 글쓰기와 문해력, 인문학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에는 요로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준 교수는 병원 소식지를 통해 무더위로 땀 배출이 많아지면 소변량은 줄고 결석 성분 농도는 높아져 요로 결석 위험이 커진다면서, 실제 환자는 폭염 시기보다 1, 2개월 뒤인 9, 10월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옆구리 통증과 혈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열과 구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김 교수는 하루에 소변량이 2에서 2.5리터 정도 유지되도록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을 넣은 물은 구연산이 풍부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커피와 진한 차, 콜라, 에너지 음료 등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탈수나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짠 음식과 과도한 육류 섭취,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칼슘이 결석의 원인이라고 해서 우유나 멸치 등 칼슘 식품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적정량의 칼슘 섭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의학 할리먼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들이 증오와 폭력, 중독성을 지닌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학 할리먼은 현재 의료계의 문제의식이 과거 흡연 유해성이나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논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온

온라인 콘텐츠를 모방한 아동범죄와 자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의료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최소 주 1회 이상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을 치료한다고 답했는데요. 틱톡에서 약물 과다 복용 방법을 접한 사례와 폭력 영상을 본뒤 가족을 위협한 사례, 잔혹 콘텐츠에 집착해 반려동물을 죽이고 자해한 사례 등도 소개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동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규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던 고위 임원팀을 해체하고 소규모 수평 조직 중심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엔지니어와 연구자, 개발자들이 복잡한 보고 체계 없이 직접 협업하는 구조로 바꾼 것으로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AI 시대에는 거대한 조직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타도 최근 전체 직원의 약 10%인 8천 명 규모의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일부 인력을 AI 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 조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I가 반복 업무와 코딩, 디자인 등 일부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간 관리자와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AI 도입 전략을 설계하는 솔루션 아키텍트와 AI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AI 디플로이드 엔지니어, AI 기반 조직 혁신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와 AI 보안 전문가 등 새로운 직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들은 AI 관련 채용 수요가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한 반면 일반 채용은 둔화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은 최근 국제회의를 열고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는 이번 회의를 첫 공식 활동으로 진행했는데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가족회 대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말뿐인 우려를 넘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고,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공동대표는 최소한의 서신 교환과 건강 상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랄리 반즈 차관보는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도 국제사회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세종연구소가 서울에서 개최한 안보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 강화가 한미 동맹 분리를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 억제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푸른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6도, 평양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4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완연한 초여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6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함경도 지역도 맑고 깨끗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 19도, 함흥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봄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북녘 땅에 또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들이 또 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46편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부수고 창을 꺾으며 방패를 불사르신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주님의 긍휼과 소망의 빛이 오늘 북녘땅에도 그리고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비추이기를,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심겨지며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대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내가 깊은 곳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부르짖고 찾을 때 변함없는 주님께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첼로와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해주신다 그랬지. 많은 이들이 죄악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 거기에 매여 있지요. 마약하는 사람들 암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나 병원에 가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죄의 노예로 사탄의 권세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자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대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죠. 1963년 10월 19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에서

0: 각 신문들은 대문짝만한 기사를 냈고 이 충격적인 보도에 세상 사람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마 고재봉은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도움과 안국선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재봉을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그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국선 목사님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재봉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탄탄해지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그곳에서 있던 2,000명의 죄수들을 전도해서 놀라지 마세요. 1,800명이 교회로 이끌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감옥서에 있던 고재봉.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인데도 1년 지나도록 전도한 사람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 자신. 고재봉에게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명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을 1,8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온 세상 위하여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번에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 함께 일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또 새로운 자매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선생님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황해도가 고향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0: 네.
1: 네. 황해도에서 오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0: 네.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기 남한 쪽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의 기억 속의 황해도는 어떤 곳이었나요? 선생님의 네. 고향은?
0: 제 기억에는 제

0: 이 고향이 우리 북한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 네.
0: 만약에 그 계란으로 치면 우리 황해도는 계란에서도 노란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벌판이 북한에서 제일 많은 쪽이고 질량 그흙땅 질량도 좋고.
1: 토양이
0: 네,
1: 좋군요.
0: 토양이 좋고요.
1: 네.
0: 곁에는 바다도 수해 바다가 끼었고 뒤에는 구월산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 황해도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1: 선생님의 그런 기억 속에 고향에 있는 선생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장면 장면이 있잖아요.
0: 네.
1: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0: 제 기억에는 우리 고향이라 하면은 제일 기억이 남는 게 구월산이거든요.
1: 9월산.
0: 네, 산에 가면 진짜 산나물도 많고 도라지, 고사리 이런 이렇게 진짜 건강에 좋은 그런
1: 네.
0: 산나물이 너무 많아요. 달에, 모루, 도토리. 학교 때는 우리 북한에는 우리 학교
1: 네.
0: 때 도토리 따기를 자주 하거든요. 매해마다 그걸 학교에서 수집하거든요. 그 도토리를. 그러면 집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그 골산에 가서 도토리 따기 가거든요. 골산으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근데 산이 너무나 좋아요. 골산이 명산이잖아요.
1: 네네.
0: 네.
1: 그럼 선생님이 몇살 때까지 북한에 계셨던 거예요?
0: 네, 제가 북한에 24살까지 있었거든요.
1: 20대까지
0: 네,
1: 계셨어요. 그럼 20대
0: 20대.
1: 때 보통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는 경우나 아니면 정말 적게는 수용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가깝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위쪽으로 오신
0: 네,
1: 거예요?
0: 저는 위쪽으로 왔어요. 그런 바다 그런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1: 네.
0: 네.
1: 그러면은 20대 때 떠났던 고향 땅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된 거죠? 고향을 떠나신 지는?
0: 제가 고향 떠난 지 이제는 20년 거진 다 됐어요. 네.
1: 2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또 중국에 제3국에 또 계셨을 거고,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신 지도 지금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 바라보는 고향 땅은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0: 제가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 라오스를 걸쳐오면서 대사관을 걸쳐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면서
1: 네.
0: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원을 걸쳐서 더 나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사회 첫 발자국 내딛는 거를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 앞길도 열리게 되고 저희 마음도 안정하게 될것 같고
1: 네.
0: 너무나 너무 다른 세상에 온 감각이거든요. 이 한국에 개척 하나원에서 나오니까 한편으로 두렵고 망망하고 막막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원에서 한번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현옥 간사님 걸쳐가지고 그
1: 네.
0: 소개로 우리 교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서 8개월 동안 이렇게 무난하게 걸치고 하나 이렇게 8개월 동안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적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1: 네.
0: 섬김이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네.
1: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0: 네.
1: 보내셔서, 그리고
0: 네.
1: 또 같은 고향 분들도
0: 맞아요.
1: 보내셔서,
0: 네.
1: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주시고, 이곳에서 너무 잘또 정착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더 이렇게 한층 바뀌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네.
0: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1: 네.
0: 이제는 고향에 대한 생각도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너무 우리 북한 너무 언제면 우리 북한도 하나님의 세상이 오고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너무 우리 북한 나라가 너무 어둡게 생각되는 거예요.
1: 네.

0: 너무나 가슴 아프죠. 제가 지금 기억에 또 우리 북한은 그때는 진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 애들도 이팝이라는 걸 먹지 못했어요. 제가 제 동생이 타가서 보육원을 했거든요. 체내 때.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신해서 밥을 먹여주는 그걸 근무를 했는데 애들 집에서 다 가져오는데 점심에는 다 점심밥을 집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애들도 먹다 가루밥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애들이 국물에다 말아먹으면 그 가루밥을 그 두 살짜리 한 살짜리 애들이 그걸 큰 입으로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걸 받아먹는데 이렇게 어린 애들 배를 채워 줄 쌀도 없는가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1: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경험도 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또 받으시고 나누시는 현장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고향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북한을 위해서.
0: 네, 저는 적어서 하나님 하루 빨리 우리 불쌍한 북한민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북한도 하나님 세상으로 변하게 해 주시고 우리 네. 북한 불쌍한 북한민들도 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유를 얻게 하고 해 주시길 바라고 좀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1: 자유.
0: 네. 너무 자유가 없고 진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1: 네.
0: 무슨 다른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게 조금도 없고 한 번 그 땅에 태어났으면 그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법이 그렇죠.
1: 네.
0: 어디 자기가 살고 싶은데 선택할 권리도 없고 그죠?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농촌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1: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걸까요?
0: 자유라는 게 사람을 본능으로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근본 권리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 주어진 원칙 안에서
1: 네.
0: 균열 속에서 생활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도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접하게 해주시고
1: 네.
0: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이 그저 자유롭게 제일 적어도 배불리 먹고 입밥을 먹을 수 있는
1: 아멘.
0: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그걸 기도 많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1: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북녘 땅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보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신 지 8개월 차가 되어가면서 경험하신 자유들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정말 참된 자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0: 네.
1: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이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김혜실의 합창단이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님의 고백과 소망과도 같이 지혜 자매 고향 땅 황해도 그리고 북녘 곳곳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임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교통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교통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교통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교통 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2부 순서 또 에베소서 4장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상한 감정을 오래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각자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그렇게 한반도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한에서 오신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계절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특히나 여름을 맞아서는 자기 관리랑 그러니까 자기 꾸미기에 더 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1: 아, 그렇죠. 어쨌든 또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다니면서 또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0: 네.
1: 꾸미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외에도 예,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배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0: 뭔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6월 1일 염색 샴푸 32,480원이 결제됐습니다.
0: 염색 샴푸면은 이게 염색을 뭔가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샴푸인
1: 네.
0: 거죠.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아, 그 샴푸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잘 몰라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를 북한은 이제 물비누 이렇게 말하는 게 샴푸거든요.
0: 물비누요.
1: 물비누 보통 물비누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뭐 샴푸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가 이제 북한 말로는
0: 네.
1: 뭐 우리 살결물 물크림 하는 것처럼
0: 네.
1: 우리가 이제 스킨 로션을 북한은 뭐 그러잖아요. 살결물 물크림
0: 그쵸,
1: 그것처럼
0: 그쵸.
1: 샴푸도 영어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말로 물비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염색약은 또 북한 또 염색약도 북한 말로는 머리 물감 그래요.
0: 오.
1: 그러니까 머리 물감인데 머리 물감을 물리는 머리 물감식이 아니라
0: 네.
1: 그러니까 물비누처럼 샴푸처럼 되는데 그 안에 머리 염색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0: 염색 물감이라는 단어도 참 예뻐요. 북한어 표현이.
1: 그렇죠.
0: 근데 이 물비누를 통해서 머리 물감을 칠할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북한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그런 이제 물비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염색 이런 성분이 들어가

0: 그래서 머리가 염색되는 그런 건 없었어요.
1: 네.
0: 우리 한국에서는 염색 이제 그 샴푸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걸 많이 쓰는데 머리가 전체를 희진 않지만은 점점 지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옆으로 지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염색약 썼다가 지금은 그 샴푸처럼 조금 발라가지고 한 7분?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머리 다시 이제 쭉 이제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척하면 그럼 바로 이제 그게 흰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다 염색이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또 그것도 이제 보니까 밤색 브라운 그 색깔도 있고 또 검은 색깔도 있어요.
1: 아, 이게 염색 샴푸라고 하니까 알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저는 염색 머리 물감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즐겨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되게 대중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거품 샴푸, 그러니까 거품 염색 물감.
0: 그렇게 볼수 있죠.
1: 네, 그렇게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은 저희 대표님이 전혀 저는 몰랐거든요. 새치라고 하잖아요. 흰머리 조금 조금씩 나는 거를. 전혀.
0: 좀 머리가 좀 많이 희어지면 그때는 염색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초기라서 조금씩 나오는 게 아주 보기 저한테는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자주 이제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1: 북한에서 계셨을 때 평양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지방에서도 태어나셨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염색을 머리 물감을 칠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0: 꽤
1: 계셨나요?
0: 있었죠. 예, 저희 그 대학 교수님들도 머리 염색을 항상 했는데 어떨 때는 머리 염색 그약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하얗게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면 그전에다 염색하다가 요즘 염색약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염색약 자체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가 봐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 많이 염색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염색을 자주 하셨죠, 집에서.
1: 아,
0: 아버님도
1: 그래요.
0: 대학 교수였으니까 집에 가게 되면 전용 이제 염색약을 이제 해서 쓰는 전문 사용하는 그릇이 있었어요. 항상 이제 우리 화장실 그 우리 쓰면 그러니까 저희도 아파트에 따로 이제 화장실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1: 네.
0: 거기서 세수하는데 그 옆에다 항상 아버지는 그 머리 염색 그 그릇 놨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 당시에도 머리 염색 약이 샴푸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식으로 나오는 그런 건 없고
1: 네.
0: 순전히 그저 바르기만 하고 그랬죠.
1: 사실 염색이라는 이 부분이 미용이잖아요. 미용은 또 내가 꾸미는 그런 영역이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한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영역이어서, 그래서 북녘의 주민분들 가운데도 요거를 이게 조금은 생소한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뭐 영어가 적힌 옷을 못 입는 것처럼 염색을 또 너무 또 밝게 하고 이러면은 단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단속하죠. 저 우리 때도 보면 북한에서 지금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럼 머리 자체가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1: 네.
0: 누렇게 그러니까 노란 색깔 아니면 뭐밤 색깔 막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염색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하느라고 그러면 시중에 나가면 중국산 이제 머리 염색 그 컬러가 이제 노랗게 되는 머리 컬러도 있었어요.
1: 네.
0: 또그 우종도 이제 사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 심하게 쓰다가 걸려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몰래 쓰는 사람들은 머리 안쪽에다가 이제 살짝 바르기도 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네,
1: 안쪽에요.
0: 그래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연하게 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우리 원래 우리 집이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좀
1: 자연갈색이다.
0: 자연 갈색이란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도 통제합니다. 지금도 통제하고 지금 이야기해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 때
1: 네.
0: 그때 김일성이가 갑자기 이제 머리 계속 염색했는지 검길이다가 80돌 되던 90년대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흰 머리로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거 뭐지 하니까 그때 이제 염색을 이미 했다는 것이었고 왜 염색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때 조총련 있잖아요. 일본에 거기 한덕수라고 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한테 염색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1: 아.
0: 염색이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안 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0: 글쎄요. 그래서
1: 두피에 약을 칠하는 거다 보니까.
0: 근데 어쨌든 북한도 이렇게 염색을

0: 했고
1: 네.
0: 또 젊은 친구들은 드라마 보면서 좀 서양식으로 이제 해벌리다가 단속돼 가지고 막그 비판서 쓰고 막 그런 게 많았죠.
1: 그러면 그렇게 뭐 서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염색이나 머리의 그런 모양들이 아니면
0: 네.
1: 좀 머리 모양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북한은 머리에 대한 통제가 심하죠. 색깔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머리가 길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기는 경우는 막 선생들이 가위로 막 잘라버렸어요. 그 여자들도 머리를 길게 못 길게 한 때가 많았거든요. 학생들은 통제가 심해. 머리에 대한 통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1: 그럼 학생을 졸업하고 나서는 좀 자유를
0: 조금
1: 얻나요?
0: 자유롭다 하더라도 진이한 가도 안 하기 자체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길이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좀 우리 이런 서양식 이런 걸막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는 좀 약간 주시하면서 약간 또 비판도 하고 좀 감독 통제도 하고 막 그랬죠.
1: 네. 근데 이렇게 염색 샴푸를 한번 구매하면 또꽤 오래 간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 하나를 구매하는데
0: 예.
1: 32,490원이 든
0: 그렇죠.
1: 건가요?
0: 아니, 그게 지금 원래 두 개를 산 거예요. 1 플러스 1이었어요, 그게.
1: 이게 하나에 한번할수 있는 거예요?
0: 아니죠, 아니죠.
1: 하나
0: 이거
1: 가지고
0: 하나
1: 두어
0: 싸면
1: 번.
0: 300mg짜리 돼 가지고 한 개가 한 달은 충분히 사는 쓰는데 근데 그걸
1: 오.
0: 제가 보통 이제 한 달에 두번 혹은 뭐 그저 세번 아니에요. 거의 두번 정도 하니까 이 하나 사면 거의 한달더 쓰죠. 한몇달 쓰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산 거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한 6개월 쓴다 치더라도 3만 뭐 2천 원 정도면 달러로 20달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보통 이제 뭐한 반나절만 이래도 벌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반나절도 안 되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기억난 바로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중국산 이 염색약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일반 노동자 한달 울고 보건 갈 정도로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의 내돈 내산, 이 경제 생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도
1: 그렇죠.
0: 이거는 남과 북이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1: 참
0: 거죠.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한 시간의 노동의 가치로
0: 네.
1: 수개월 동안의 머리 미용을 감당할 수 있는
0: 그렇지,
1: 경제적인
0: 맞습니다.
1: 가치라는 말씀이신
0: 네.
1: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북녘기 주민분들에게는 저희가 화폐의 가치나 아니면 벌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정말 믿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0: 이제는 거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 보게 되면
1: 네.
0: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얼굴 벌써 피부 색만 봐도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피부가 벌써 다르거든요. 저는
1: 네.
0: 한국 와서 느끼는 게야참 이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머리카락 보면 그 사람의 영양이 알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머리카락은 머리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반짝반짝해요 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써 이거는 삶의 그 풍족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그러니까 벌써 한국
1: 맞아요.
0: 사람들은 한 시간 일하는 가치가 북한에서는 지어 뭐한달 어떤 것들은 어떤 물품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국에서의 하루가 북한에서 1년 맞잡이 되는 거다 있어요. 막 이렇게 차이가 심하거든요.
1: 참 말도 안 되는 남과 북의 현실이에요.
0: 네.
1: 근데 이런 오늘의 염색 샴푸, 머리 물감 비누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39편의 그 14절 말씀인데요.
1: 네.
0: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 아멘.
0: 아멘. 예. 참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1: 네.
0: 또 개개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1: 맞아요.
0: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몸을 우리는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정말 이렇게 오기막히게도 그 사회라고 하는 그 독재적인 그런 통제 속에서 제 마음대로 아름다움도 못 가꾸는 그런 이제 환경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1: 정말 신묘 막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0: 네.
1: 남과 북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를 얻고요.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참 자유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을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성경으로 한 줄씩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찬양 후에 목포 온세대교회 유재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방탕한 길로 빠져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구제의 불능이라는 낙인에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5월 12일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온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함경북도가 대체로 맑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요. 서해 북부에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6월의 첫날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평안과 위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6월의 첫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5월보다 조금 더 푸르른 녹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새달 아침. 날은 좀 더 더워지겠지만 그만큼 농작물들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이 6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이 한 달, 나라의 안위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강건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6월 1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14장까지 이 예배와 관련된 주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배자들의 복장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것이 이제 14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이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중심적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은사를 경험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은사를 이제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은사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교회의 질서를 뛰어넘어 자신들이 마치 질서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사도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인정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은사가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은사는 그리스도만을 더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별력이 초창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중에 그 당시에 교회에 사도들이 예배 질서로 정해줬던 또 전해줬던 질서 또 전승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고 머리에 가릴 것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이 면사포를 쓰는다라는 건 뭐냐? 예배의 질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이런 예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성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뭘 쓰지를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쓴 반면에 여성은 남편 옆에 겸손하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서 여성의 상징인 면사포, 머리에 너울을 쓰는 이 가리개를 쓰는 것을 벗어버리고서 남자들처럼 서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의 권위 위에 서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배 질서를 위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이슈, 예배 질서에 관한 이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예배의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서에 따라 또 예전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예전이 있다라는 것, 자유로운 것도 좋습니다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배는 질서를 따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예배의 전통적인 예전을 따라 드리는 예배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알면 참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 예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예배에 관련된 질서를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자, 이 본격적인 말씀을 하기에 앞서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도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모델 없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유하다고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했던 것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나의 자발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모습을 따라 그 자발적인 권리를 좀 포기하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느냐? 결국 어떻게든 간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일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에 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는 건 사도 바울의 모든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나를 져서 복종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야, 저 집사님 보면 참 훌륭해. 참 감동적이야. 참 믿음의 모델이 돼. 이런 칭찬들이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그 전통이라는 건 뭐냐? 옛날부터 있던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여 줬던 전통. 쉽게 말하면 이거 이제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넘겨줬던 것들, 전해준 것들. 자, 이거를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보다는 사도적 전승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사도적 전승, 사도들이 전해줬던 교회의 질서와 또 구체적인 실행 법규들, 실행 지침들, 이런 것들을 전승이라고 그러죠. 자, 예배의 전승, 성찬의 전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머리에 이 가림을, 막을 쓰지 않고 나타나는 이제 여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남자의 머리, 머리라는 건 대표 또는 권위를 의미하죠. 자,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여자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자, 이거는 복종의 질서라기보다는 경륜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간의 관계는 사실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질서 지어줬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경륜적 질서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이 영광과 이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종속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이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간에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질서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남자의 머리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집안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운 대표자는 남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이제 그 당시 교회 질서로는 여성에게 이 면사포를 쓰고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걸 남자가 쓴다? 이게 질서에 맞지 않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무릇 여자로서, 이게 이제 문제죠. 진짜 문제가 이겁니다.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러니까 머리에 질서로 여성은 남성의 경륜적으로 종속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남자가 여성의 대표자로 머리로 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거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이 머리를 미는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두 경우에 해당됐는데 첫 번째는 간음하는 여성을 처벌할 때 머리를 밀었고요. 두 번째는 신전창기들이 머리를 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경우.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을 벗어버리면 이런 수치스러운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죠. 또그 당시에 남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경우는 우리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교 제사를 드리는 이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은 머리에 토가라고 하는 머리에 뭔가를 번거지 같은 걸 쓰고 나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자, 머리를 밀고 다니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가늠했나? 아니면 신전창기인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 존재론적으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고, 자, 창조되었고, 영광이다. 영광은 뭡니까? 누군가를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기능적인 관계를 갖는 것, 영광을 드러내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창조 질서의 순서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는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처음 창조할 때를 말합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쥐어 여자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가 남자를 먼저 만들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또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그러셨거든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성은 하나님의 이 경륜적 질서,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경륜적 질서를 위해 예배의 질서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자, 이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거는 남성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로 삼을 때 명백하게 드러나기 위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 표를 둔다라는 건 뭐냐? 이들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 앞에, 천사들이 볼 때는 남성들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표자인데, 여성들이 안 쓰면 이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야, 천사들도 보지 않느냐? 머리에 권세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존재론적 동등성이라고 그러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갈비뼈를 취해서 났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에게서 납니다. 모태로부터 나죠. 자궁으로부터 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경륜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자, 이게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예배의 질서였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자, 남성들은 머리가 짧고요. 여성들은 머리가 길지요. 자, 여성들은 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길러왔던 습관입니다. 근데 이 습관을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는 하나님이 심겨준 본성. 여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긴 머리로 여성을 잘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건 머리가 기니까 잘 가려지죠.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턱 라인도 턱 갸르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목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점이 있으면 긴 머리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참 이게 가리는 무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긴 머리가 있는 것을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리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긴 머리는 여성의 본성,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부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가 있으면 여성에게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면서 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본성으로 긴 머리로 신체의 이런저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가리고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여성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머리에 이제 수건을 너울을 쓰면서

0: 사실 그 문화적 관습을 주장하는 초문화적 원리가 들어있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초문화적 원리는 뭐냐? 이 수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경륜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남자 여자라는 겁니다. 남자는 가정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여성은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남장을 돕는 배필로 자신의 것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겸손하게 가리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당시에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을 통하여 이 창조의 원리 또 문화적 원리를 함께 배울 수가 있죠. 창조의 원리는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남녀가 동등하지만 창조하실 때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경륜적인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륜적인 질서를 알고 따르고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경륜적 질서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륜적 질서 아래 하나됨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만약에 교회가 깨지고 싸워서 이 경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 이런 경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가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에 막 부추기고 욕을 하고 다 비리가 있다 막 이러면서 교회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데가 종종 이렇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적 질서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공예배에 관련하여 권면하기에 앞서 사도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은 그가 오만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들이 신뢰하여 믿고 따랐던 사도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해설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수긍합니다. 그는 실제로 2년 가까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기에 온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 새로운 한 달도 교회 공동체는 물론 사회와 나라가 서로를 본받으려고 힘쓰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많이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6월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보훈의 달입니다. 묵상과 함께 결단의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권리도 의무도 책임까지도 모두 동일하죠. 6월 1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이 6월 한 달도 온 가족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샬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막막한 인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정하며 나갈 때 주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며 내 영혼의 빛이니 시작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오늘 네온의 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행복이 없으면 다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은 우리의 삶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드는 내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당시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89달러 정도였습니다. 103개국 중 87이었죠. 지금 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현재 제 나이에 우리나라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7천 불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400배 부자가 된 겁니다. 저 자신에게 비교했을 때도 400배 잘 되었고 400배 부자가 되었고 400배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400배만큼 행복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 세상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을 640억분의 1에서 870억분의 1로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같은 사람을 한 시대에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듯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르고 특별히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초대교회 색깔도 다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충성은 있는 듯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소모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을 받으나 영적인

0: 풍요함이 있었고 빌라델베 교회는 힘은 약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였으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행동을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기대는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캐릭터와 성격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마치 교회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의 몸이고 그의 몸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했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기쁨이 흘러가야 되고 행복이 흘러가야 되고 삶의 아름다움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지만 그들은 늘 내면 속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선교하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특별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어떤 한 교회나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합당하고 그리고 설레임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듯이 우리 각각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잘 선택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박수를 받을 만큼 인정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언제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 이 고백을 어떤 환경에서라도 되뇌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6월 한 달간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661번님,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 극동방송 너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친구인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 사랑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고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 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인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모네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리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며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과 한국전쟁 6.25 발발일이 들어있어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조금은 묵직한 의미를 갖고 시작합니다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역시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결코 인공으로는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 살아있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줍니다. 녹색 이파리 끝에 닿아있는 햇살을 보면서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도 닿아있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서 국가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평화의 기도 둘러스 남성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방송 사역을 위한 귀한 섬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을 기려 전국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원주의 오크밸리에서 열렸던 작년 수련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400여 명이 참석해 영적으로 재충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극동방송 13개 지사에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제가 1973년에 아세아 방송을 설립하고 팀 선교회에 극동방송까지 인수해 공동으로 운영하던 때가 197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 당시 많은 부채가 있었고 사옥은 비가 새고 장비는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직원들 월급이 부족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당시 해병대 소장이었던 임경섭 장로님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마음이 답답해 저를 만나기 위해 방송사에 와 계셨습니다. 상황을 들은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기독 실업인 한 분에게 연락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를 위해 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임장로님의 제안에 저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임장로님은 극동방송의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32명을 모았고 1980년 9월 18일 역사적인 운영위원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운영위원들과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국의 운영위원들이 영상 중계를 통해 동시에 목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방송사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섬기고 계신 운영위원들의 기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서로 짐을 지며 협력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쓰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활용하는 성경적 청지기가 됩시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시티스탑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이종환 목사님께서 창세기 4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시험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창세기 43장을 보면 창세기 43장은 아주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이후에 모든 형제들을 공평하게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대신해 베냐민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갈 때 유독 한 명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베냐민이었죠.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게 될까봐 두려웠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다 보니 어쩌면 요셉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베냐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완강했던 아버지 야곱이 곡식을 구하고 그리고 시므온을 구하는 일에 베냐민을 함께 형들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어 음식을 대접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43장의 마지막인 34절은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아주 좋은 분위기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해결할 수 있었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시므온은 이제 풀려나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고 걱정했던 베냐민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형제들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애굽에서 곡식을 구입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4장은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셉은 창지기를 통해 형제들의 양식 자루 가운데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처음 곡식을 구했을 때 요셉은 그때에도 자루에 돈을 넣었거든요. 그러니 이 행동이 별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시면 요셉은 이제 한 청년의 자루에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아침이 밝을 때 이른 시간에 길을 떠났으니 아마도 요셉은 밤 늦은 시간 모두가 식사를 끝내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 혹은 이른 새벽에 형제들 모르게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멀리 성읍을 떠나기 전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아라라고 청지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너무나 억울했겠죠. 그리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돈의 욕심을 가지고 은잔을 훔쳤더라면 왜 굳이 은잔을 훔쳤겠습니까? 더 돈이 되는 금잔을 훔쳐야죠. 그리고 그들이 돈의 욕심이 있었으면 그들은 이미 처음 곡식을 샀을 때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7절에서 9절까지 아주 완강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자루를 하나씩 풀어서 조사했을 때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잃어버린 은잔이 발견됩니다.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나오고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행복이 깨어지고 원치 않는 순간이 형제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불행, 자신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계획한 이 불행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형제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들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후손으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야곱의 자녀에 있어서는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 한 명을 선택하지 않으시죠. 12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하고 몇 명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특이하게도 야곱의 자녀 12명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시간이 지나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니 이제 12명의 아들들은 모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도 시험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때 얍복강에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결국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형제들이 악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 이제 형제들 모두가 다시 애굽으로 요셉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요셉은 하필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말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내가 억울하게 종이 되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고 내가 십수년을 허비했는데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했던 사람은 유다였죠. 아마도 유다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서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의 목숨을 빼앗거나 최소한 종으로 삼을 수 있으니 만약에 요셉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 일을 계획했다면 베냐민이 아닌 유다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지금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린 첫 번째 시험은 이미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42장에서 그들은 정탐꾼으로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모두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바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염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오해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힌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

미야마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갑자기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 구덩이에 빠져서 괴로워했던 요셉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죠. 형들은 어쩌면 잊고 있었던, 어쩌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요셉을 지금 떠올리며 요셉과 함께 자신들의 행동이 죄라는 사실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형들에게 내린 첫 번째 시험이었죠. 또 다른 시험도 있었습니다. 바로 43장에 등장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형제들의 약점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다른 형제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게 그들에게는 불만이었고 원망이었고 시기였고 미움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선물 받아서 입었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결국은 이 자식을 그냥 죽여버려야겠어, 분노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누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자꾸만 삐뚤어진다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과의 식사 자리에서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요? 나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애굽 사람이 우리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왜 나이 순서대로 자리에 앉혔을까?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섯 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을 때 형들의 마음 속에는 아무런 요동도 없었습니다. 불편함도 없었고 화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고 오히려 즐겁게 식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형들에게 지긋지긋하게 남아있었던 그 미움과 원망, 편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잔에 든 자루도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습니다. 형들은 은잔을 훔쳤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요셉은 그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죽지 않고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사형과 종이 되는 것 가운데 선택을 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둘 다 너무 극단적이라서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어야 내 삶이 회복되고 나아질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데 죽으면 아무런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은잔을 훔친 사람은 죽지 않고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조금 덜한 고통을 주고자 종이 되라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종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사건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도록 지금 의도적으로 종들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 번째 시험에 모두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베냐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냐민은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아버지 라헬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요셉처럼 종이 될 위기에 처한 형제였습니다. 베냐민은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10명의 형제들

군인들은 베냐민이 언급되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그들은 숨겨진 죄와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숨겨놓은 죄가 무엇인지를 들추어내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허물과 죄와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시험이라는 힘든 시간을 이들에게 보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창세기 43장 34절에 따르면 형들은 식사자리에서 베냐민에 대한 미움이나 또는 시기, 부러움 없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 사이의 불화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평화가 과거의 죄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지었던 흉악한 죄가 없어지고 그걸 무효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언제나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형들은 자루 속 은잔 시험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자신들의 아주 못된 죄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마주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부 반응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말을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을 고깝게 여기거나 또는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죠. 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은 나를 보호하는 반응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잘못을 했지만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궤변을 우리는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 번째 반응은 타인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반응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혹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깎아내리며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둘러대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네, 제가 죄를 지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아내가 저의 잘못을 지적하며 저는 일단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건 잘못인 것 같지만 잘못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잘못인 게 명확해지며 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느냐라고 이해해 달라고. 네, 대부분 우리는 내 죄가 드러날 때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기보다는 나를 보호하려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둘러댄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잘못을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감히 선하신 하나님을 그는 악한 분으로 깎아내렸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나를 유혹한 뱀 탓으로 돌렸고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그들은 합리화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거스를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도 그동안은 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죄를 마주했지만 이제는 그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옷을 찢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아 저놈의 자식 막내 저거 또 여기까지 와서 사고치네 그렇게 말했겠지만 이제 그들은 달라졌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건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때때로 회개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베냐민 한 명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의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제 베냐민이 죽고 나머지 형들은 모두 종이 되어야 될 그런 처지인데 누구 한 명 베냐민의 잘못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슬퍼했고 모두가 함께 자신들의 죄로 여기며 베냐민 한 명만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유다는 요셉에게 은잔을 훔친 것을 종들의 죄라고 말하며 베냐민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유다는 뭐라고 말했나요?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도 모든 형제와 함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뭐 죽음을 앞두니 약간 똥줄이 타서 태세를 전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지금 아버지와 한 약속, 어떻게든 막내 동생을 살려서 돌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모든 형제들이 함께 종이 되겠다라고 먼저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셉은 형들의 약점을 다시 한번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잔이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에게는 내가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인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없는 일로 해줄게. 평안 가운데 돌아가게 해줄게. 대신에 베냐민만 내어놓아.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사히 조용히 평안하게 해결될 거야 라고. 그러나 형들은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요구도 거절한 채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서로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버렸을 것입니다. 십수년 전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처럼 베냐민도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종이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라는 아버지의 약속을 저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싸고 도니 이 자식이 싸가지가 없어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쳤지 뭡니까? 이 녀석은 종이 되어도 마땅합니다라고. 그러나 지금 모든 형제들은 베냐민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종이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이 커다란 불행을 바로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그 죄악에 마땅하게 모두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잔을 훔친 사람은 비록 베냐민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죄가 이제 낱낱이 드러났으니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형제들이 입을 모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순간에 뜻밖의 불행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들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골탕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다른 사람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나의 약점과 죄를 깨닫는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몇 차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 가슴 찢으며 애통하는 삶,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불행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마주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가 작용하여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온전함으로 공동체를 섬길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충진교회 이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73-5209번 054-273-5209 포항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고통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대한민국이 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는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조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복음의 확산이 되도록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제 첫인상 어떤가요? 제가 들어온 제 첫인상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히 차가워 보인다는 이 말도 있고요.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조금 친해지고 나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생각보다 잘 웃는다고, 밝고 장난기도 많고 처음 이미지랑은 전혀 다르다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가끔은 또 다른 포장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더 가까워지면 그 안에는 생각도 많고 혼자 괜히 깊게 잠기기도 하고 투덜거림도 많은 평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누구나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요. 조금 친해졌을 때의 모습이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마음이 또 따로 있잖아요. 웃음이 많은 사람도 혼자 있을 땐 조용히 가라앉아 있을 때가 있고요. 밝아 보이는 사람도 말하지 못한 고민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서 전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람들은 몇 번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꺼내 보이지 못한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기보다 포장지는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한 마음으로 쉬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6월의 첫날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6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오늘 말씀 어떤 말씀으로 이 아침을 좀 시작하고 계신가요? 혹 아직 준비 중이시라면 제가 당당히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릴게요. 새로운 한 달도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방송가족분들 되길 소망하면서요, 이 보물 같은 말씀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준비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여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중심, 삶을 올려드리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요. 자, 오늘 그 여름이 와도 러빔의 찬양으로 함께 했는데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름 한복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포항이 낮 기온이 한 34도가 찍히던데 띠용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청명한 뭔가 하늘이었지만 이 햇살만큼은 대단히 뜨거웠던, 좀 여름이 사뭇 느껴지는 그런 또 날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여름이 와도 한번 찬양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여름이 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더더욱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방송가족분들 많이 계십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새벽 기도 후에 지금은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6월달에 보서 피디님 늘 해같이 빛나세요 라고요, 축복의 말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지난 5월 한 달도 늘 함께 해주셨던 우리 9507님이신데요.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6월달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소망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6월에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멋진 보서 PD님 안녕하세요. 6월에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6월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뒷자리 2042님께서도요. 새로운 한 달의 시작, 극동방송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봅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극동방송과 예, 말씀과 찬양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시죠. 5522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월삭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월삭 새벽 예배 때 청년이 많이 참석해요. 예배를 마치고 함께 아침을 먹는데 그것이 어느새 저희 교회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에 소통이 없던 청년들과도 그 시간에는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 진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다시금 깨닫고 함께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식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하트 보내주셨어요.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또 도란도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떡을 뗀다. 예수님께서 그 오래전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이 떡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이님 말씀처럼요, 우리 믿는 자들 서로 또 함께 식사하면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비결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함께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출석체크 출첵받을게요. 새롭게 맞이한 6월, 이완 한 달도 주님께 우리 삶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바라며 이 두 글자 믿음 어떨까요? 믿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참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손해사정사 우리 포

영광 장성교회 박경환 장로가 나눠주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매주 유익한 시간으로 은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선물 보따리 가져오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옛날 형제처럼 이웃하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금이 많이 생산되고 다른 한 나라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어 이 두 나라의 임금은 자주 만나 형제애를 다지면서 자국의 금과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의 왕이 질투가 심하여 금나라의 왕이 가진 금덩이보다는 무조건 다이아몬드가 커야 한다고 신하들에게 늘 말하여 신하들은 새로운 큰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금나라의 임금의 생일날에 두 임금은 만나 연애를 즐기면서 여느 때처럼 금나라의 임금은 큼지막한 금덩이를 가지고 나와 자랑하였습니다. 수박만한 금덩이를 처음 본 다이아몬드 나라의 임금이 어디에서 저렇게 큰 금덩이를 발견했는지 물으니 금나라 임금은 자랑하듯 신하들이 생일에 맞추어 작은 금조각을 녹여 이렇게 큰 금덩어리를 생일 선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몹시 부러웠던 다이아몬드 나라의 임금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신하들을 불러 금나라 임금이 가진 금덩이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를 구해오라고 하였으나 신하들이 구하지 못하자 금나라의 임금이 알려준 방법을 사용하여 다이아몬드를 금처럼 다 녹여 한 덩어리를 만들라는 어명을 하였습니다. 금나라 임금의 금덩이보다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는 것에 눈이 어두운 임금은 그동안 모아둔 크고 작은 모든 다이아몬드를 한 곳에 넣어 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쉽게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만일 태우거나 녹인다면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결정체로 되어 있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로 즉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욕심이 지나쳐 화를 부르는 경우로 투자의 실패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 법칙의 기초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에게는 잘 맞지 않겠지만 혹시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계란이 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투자함에 있어서도 한 가지 선택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분산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옆길로 샜습니다만 왜 제가 앞에서 금나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은 금에 대하여 좀 알아보려 합니다. 왜 금이 모든 경제의 중심에 있는 물질이며 그 성질은 무엇이며 특성과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금은 화학 원소 기호는 AU이며 구리, 은, 금 등을 통틀어 구리족 원소라 부르고 있습니다. 금은 화학 반응성이 가장 작은 고체 원소 중의 하나이며 공기나 물에 의해 부식되지 않고 잘 산화되지 않아 백금과 은과 더불어 기금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은 전선과 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얇은 박이나 선으로 용이하게 가공할 수 있으며 노란색과 붉은색을 잘 반사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밝은 노란색을 띠므로 석기시대 후반부터 사람들은 금을 가장 고귀한 금속으로 여기고 장신구 등으로 만들어 소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금은 보통 금강석을 채취한 뒤 분쇄와 화학적 공정을 거쳐 정련함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도 많은 곳에 금 이야기가 나오며 특별히 연단되어 잘 지켜온 지조 있는 믿음을 정금 같은 금 같은 믿음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특히 금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화폐 가치의 기준이 되어 왔기에 우리가 수표 등에 돈의 액수를 적을 때 금 얼마 얼마 원이라 정

0: 있는 것도 금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의 사용처와 금의 경제적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오늘은 금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그 속성과 가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 성경에서도 금은 참 많이 등장하는 단골 요소이기도 하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금에 대해 나눠주신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들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30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우사 주. 저는 어제 국내 단기 선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랑으로 다가가는 발걸음, 함께 세우는 제주로 정했답니다. 멋지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네요. 잘 다녀오시기를 저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2518님, 6월 세 달, 세 날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트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040님, 오늘의 출첵제시어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셨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믿음이라고 오늘은 두 글자 출첵제시어 드렸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1040님, 새싹이신데 감사합니다. 우리 3100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전해주신 우리 3100님 감사합니다.

0: 극동 연구소
1: 극동 랩
0: 박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극동 연구소로 출발합니다.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그들이 온다. 바로 극동 랩. 자, 한 달 만에 오셨어요. 한동대학교 휴먼테크 AI 융합학과 우리 유태준 교수님 오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정말 롱타임 노시인데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예,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 첫 방송 이후 그 사이에는 학교에서 한 학기 잘 마무리 짓고 있고요.
0: 네.
1: 연구실이랑 회사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보고 듣고 연구해온 이야기 또 믿음 이야기를 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5월 한 달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달려올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한 이 아침. 교수님, 첫 방송 이후에 한 달 만에 함께하고 계셔서 처음 만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본인 네.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그리고 자그마한 레이저 회사인 힐랩의 공동대표로 또한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는 유태준 집사입니다.
0: 네.
1: 저의 전공은 빛입니다.
0: 빛?
1: 예. 그중에서도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빛인 레이저를 연구하고 있으며 거의 30년 가까이 레이저만 바라보면서 연구소와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0: 와, 거의 30년. 30년을 이 빛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달려오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고요.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교수님이 전해주실 감동과 은혜 가득 누리길 소망하면서 교수님, 그런 신앙연구 한번 진하게 하러 떠나볼까요?
1: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올 첫 방송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겠는지 먼저 나눠봤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이름처럼 예, 극동랩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을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0: 네.
1: 특별히 오늘은 제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주제이죠. 바로 빛 가운데서 상대성 이론이 말해주는 빛의 절대성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과학

0: 과학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빛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뒷자리 8864님, 믿음이라고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서 6월 한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두 글자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믿어요 주님의 사랑을,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라고 교수님 믿음으로 네. 오늘 출첵 제시어 드렸는데 자발적으로 네. 이행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륙사인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 멋집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은 정말 이 빛의 이 과학적 속성을 먼저 나누고 이를 통해 발견한, 우리 교수님만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전해주실 예정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레이저를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빛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빛의 속도가 얼마나 특별한가, 네. 또 그 특별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빛은 너무 당연해서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과학자들은 아 빛은 정말 유별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1: 네.
2: 이 빛이 가진 여러 독특한 성질 가운데 특히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해하면 신앙 안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도 같이 열릴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이론이 지금 언급이 됐어요. 상대성 이론. 이미 이 타이틀에서부터 제목에서부터 뭐 굉장히 가변적일 것 같고 상대적이다 막 이런 게 있는데, 또 역설적이게도 네. 빛이 변하지 않는다를 네. 드러내는 또 이 이론이 상대성 이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자 그러면 오늘 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나눠주실까요?
2: 네. 피디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1: 네.
2: 상대성 이론 하면은 그 이름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1: 그렇죠.
2: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절대성, 역설적으로 절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 네.
2: 이것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누가 재도, 어디서 재도, 언제 재도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1: 누가, 어디서, 예. 언제 재도 항상 같다.
2: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공을 던지면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 보는 속도랑 차 안에서 보는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1: 달라야 되죠.
2: 예. 그런데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든 뛰고 있든 심지어 로켓을 타든 빛은 항상 같은 속도로 내게 달려옵니다.
1: 아 정말 너무 신기하네. 이게.
2: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빛은 참 유별나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1: 야 이게 한결같이 동일한 속도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뛰든 아니면 뒤로 가든 로켓을 타고 발사가 되든 간에 항상 동일한 속도로 저를 관찰자한테 이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참 놀랍고 또 진짜 유별난 속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이 보통은 예. 좀 움직이면 속도가 예. 빨라지거나 느려져야

0: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1: 저도 처음 물리학을 배울 때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0: 그렇죠.
1: 차 안에서 공을 앞쪽으로 던지면 차 밖에 있는 사람 눈에는 그 공이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 빛만은 예외다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 솔직히 왜 그렇게 되는지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0: 질문이 나오죠. 네. 왜?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네.
1: 사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이게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30년 이상을 그렇게 빛만 연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과학자의 시선에서 연구자의 시선에서 고백을 하십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 않아. 마치 리처드 파인만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지점인데요.
1: 네.
0: 아니,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교수님.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건 다 움직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데 왜 빛만 그렇게 특별해? 라는 질문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리고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0: 네.
1: 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0: 전적으로요? 예,
1: 1%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예, 그래서 과학이 참 흥미롭습니다. 과학은 내가 납득이 되느냐 보다 실험이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0: 그 결과값이. 봅니다.
1: 맞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해되는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험적 사실이 분명하면 내 상식과 기존 신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물리학자의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빛의 경우도 바로 그렇습니다.
0: 바로 그런 어떤 사실과 결과가 도출되면 그저 받아들여야 되네요.
1: 맞습니다.
0: 내가 바뀌어야 된다.
1: 맞습니다.
0: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실험이 보여주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1: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빛의 속도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1887년에 마이켈슨과 몰리가 실험한 것인데요.
0: 네.
1: 저희 물리학자들은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 이름이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라 부르는데요. 당시 이 두 과학자가 실험을 할 때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이 우주 공간에 깔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매질이 깔려있는데 그 속에 빛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밀하게 반복해서 측정해 보니까 어느 방향에서 재도 어느 시간에 재도 빛의 속도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0: 멘붕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멘붕에 빠졌죠.
0: 네.
1: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원래 믿고 있던 어떤 프레임이, 그림이 틀렸구나.
0: 네.
1: 빛의 속도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요.
0: 아,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를 관측된 그런 어떤 속성값에 의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과학자들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1: 그렇습니다.
0: 오히려 실험 결과 앞에서 자기 생각을 좀 고쳐야 했던 거네요.
1: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과학의 정직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한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앞에서 내 생각을 수정하는 용기, 그게 중요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하나 생깁니다.
0: 결정적인 질문이요?
1: 예, 김 PD님.
0: 네.
1: 만약 어떤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서 있든 움직이든 상관없이
0: 네.
1: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면 도대체 뭐가 변해야 할까요?
0: 아니, 빛이 내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절대적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속도가.
1: 예.
0: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바뀌어야지 뭐.
1: 예.
0: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 정말 잘 짚어주셨습니다. 빛의 속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오히려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0: 시간과 공간.
1: 예, 속도의 정의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큼 이동했느냐인데, 그 이동한 것은 공간에 해당하고
0: 네.
1: 주어진 시간은 시간인데, 이 두 개가 즉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위해서 두 개가 상대적으로 맞춰주는 게 변하는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조정값이 되는 거네요.
1: 예,
0: 아.
1: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그게 빛의 속도의 절대성을 위해서 조정이 됩니다.
0: 아,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1: 예, 그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던 시간과 공간이
0: 네.
1: 사실 상대적일 수 있고
0: 아.
1: 반대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빛이 오히려 더 깊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0: 그렇군요. 빛이 네. 기준이 돼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속성 값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변해요.
1: 맞습니다.
0: 아, 이게 또 엄청난 어떤 인사이트일 것 같은데
1: 네.
0: 발견입니다. 정말 상식대로라면

0: 빛의 속도가 바뀌어야 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 네.
0: 오 과학은 오히려 아니다. 빛은 그대로고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단지 어려운 수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네.
1: 저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태도도 배웁니다.
0: 신앙의 태도요.
1: 예, 내 상식이 납득하는 데까지만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0: 네.
1: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는 것, 어쩌면 믿음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 앞에, 그 절대값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그 예전에 그런 구시대적인 어떤 태도를 내려놓고 그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빛 되심을 따라 나가는 것,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
1: 아멘.
0: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수님, 자연스럽게 이게 빛이라는 어떤 과학적 속성을 이렇게 탐구하다 보니까 신학적 인사이트 지금 파트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에서는 이 빛의 속도가 기준이라면 신앙에서는 어떤 분이 또 어떤 말씀이 기준이 되는지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그냥 비유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두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0: 아멘.
1: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학에서 말하는 빛의 특징들, 곧 순전함, 직진성, 숨길 수 없이 드러내는 성질이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주는 좋은 비유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순전한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멘입니다. 교수님, 우리 진짜 쉴틈 없이 한번 달려왔는데요. 빛이라는 속성을 한번 새롭게 한번 나눠봤어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물리적 세계가 사실은 빛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이 속성 값, 요 친구에 맞춰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지금 숨 쉬고 이 발판 삼아 있는 이 공간, 그리고 나를 감싸고 흐르는 이 시간,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그냥 물리적 어떤 절대값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이라는 속성 요 친구한테 맞춰서 때때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두 가지 축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굉장히 개괄적이지만 핵심을 딱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우리 교수님께서 얻으신 그 신앙적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단순 비유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선언, 바로 사건이라고 우리 교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절대값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빛 대신 우리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진리 되시는 유일값이신 우리
1: 맞습니다.
0: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2642님, 이렇게 은혜 받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7240님께서도요, 믿음. 평생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3838님, 교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절대값, 그 절대 속성을 저희 또 이렇게 뭐랄까, 오늘 또 새롭게 한번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정말 좋네요. 이게 계속 실험을 하면서 이게 나의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 내가 갖고 있던 프레임하고는 다른 값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 자신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참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교수님.
1: 그렇습니다.
0: 바뀌어야 되죠.
1: 대신 물리학자들이 이것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꽤 걸렸습니다.
0: 그렇죠.
1: 1987년에 이 실험 결과가 나왔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데 걸리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0: 우와.
1: 그래서 1887년에 실험하고 나서 1905년에 됐어야 지금 우리가 얘기 나는 이 인사이트를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사실은 믿긴 믿습니다. 대신 도마와 같은 믿음입니다.
0: 도마와 같은 의심 많은 믿음이군요.
1: 의심 말고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0: 그 구멍난 자리에 집어넣고 예, 하지만 도마는 나중에는 순교자로
1: 그렇죠.
0: 주님은 예수님이라 고백하시면서 순교하셨는데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물약자들입니다.
1: 네. 네. 그와 같은 믿음 또한 또 믿음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3838님, 세상의 빛으로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642님, 와 교수님 이거 보세요. 이 편지를 이렇게 수기로 적으셔서 우리 이륙사인님 사진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말씀도 함께 나눴던 건데 이렇게 적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보석PD님의 귀한 오프닝 멘트가 은혜가 됩니다. 라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이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런 속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빛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도 저희가 한번 맛보고 한번 누리는 이런 복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로운 영어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0: 오늘은 한동대학교 우리 유태준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 랩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이 내용, 녹음 파일로도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께서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연구 두 글자와 메일 주소 함께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구와 이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오늘의 출책 제시어 믿음까지 보내주시면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3838님 말씀처럼요. 세상에 빛이 돼서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묵상하게 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뒷자리 7694님, 샬롬, 빛의 속성 안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빛이 레이저처럼 쏘아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모두 워려팅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교수님,
1: 네.
0: 이 문자가 대단히 큰 뭔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1: 네,
0: 오늘
1: 그렇습니다.
0: 하루 주님의 이빛 광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쏘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레이저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쏘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수님, 이
1: 네.
0: 과학에서 정밀하게 다뤄지는 이 빛의 성질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0: 아멘.
1: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빛에 대해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빛그 자체라고 선언하시는 구절입니다.
0: 아멘.
1: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0: 아멘.
1: 과학에서 빛의 속도가 모든 관찰자에게 기준이 되는 것처럼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빛이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 오늘은 이 빛이라는 한 가지 소성을 통해서 이렇게 과학과 신앙을 넘나들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음에 정말 뭔가 짜릿하기도 하고요. 정말 뭔가 유레카를 외치고 싶어지는 오늘이 아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0: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 아멘.
0: 아멘. 생명의 빛. 그 빛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빛 그 자체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 빛의 속성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나눠주신 것과 뭔가 맞물리면서 이게 토탈이라고 표현이 있죠. 뭔가 전인격적으로 느껴지고요. 납득이 되어지고 이성과 신앙, 영성으로 두루두루 납득이 가는. 그래서 참 상쾌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뭔가 막 터져 나오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1: 할렐루야.
0: 예, 정말 네.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교수님, 저는 때론 이렇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라는 우리가 신앙적 고백, 믿음의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옛날에 그 어떤 과학자가 외쳤던 목욕탕에서 외쳤다고 하는데 유레카!
1: 유레카. 예.
0: 하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정말 할렐루야가 거듭 고백되어지고 터져 나오는 이 아침입니다. 빛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빛이신 분을 따르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1: 예.
0: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표현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절대적 빛과 상대적 세상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교수님.
1: 네, 예. 과학과 신앙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에서는 빛의 속도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 됩니다.
0: 네.
1: 반대로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0: 아멘.
1: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 문화, 철학은 상대적일 뿐입니다.
0: 네.
1: 요즘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세상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다. 각자 자기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 그 한 말씀을 절대적인 빛으로 선포합니다.
0: 아멘.
1: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교수님 말씀처럼요. 정말 요즘 시대 정말 저마다 각자의 그 의와 분을 내세우면서 내가 옳다라고 네. 머리를 들고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 가운데 우리는 다시 절대적 속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1: 아멘.
0: 절대적인 건 여러분 분명히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세상은 네. 절대적인 거 없어. 그냥 너가 옳고 내가 옳고 저들이 옳아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 기준이 반드시 있고요. 그 빛이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뒷자리 우리 공호 사모님 믿음. 믿음은 마음속에 피어나는 가장 귀한 씨앗이니 음미하며 가꿀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단단해질 거예요. 라고 정말 멋진 말씀을 은혜되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2050님께서도요 새싹분이신데요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연구와 메일 주소까지 이렇게 3박자 꾹꾹 눌러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새싹 예. 표시가 있는 분들은요
1: 예.
0: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세요.
1: 아,
0: 아마 예. 제 생각엔 항상 이렇게 청취하시다가 오늘 예. 또 우리 교수님으로 은혜 받고 믿음이라고 또 문자까지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오늘 귀한 나눔 함께 선포해 봤는데요. 자, 빛은 이렇게 절대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영적으로 절대적인 빛이다. 이렇게 다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취자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달 살아가면서 붙잡을 수 있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빛이신 주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과학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빛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시대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빛을 보여줍니다.
0: 아멘.
1: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6월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내 감정과 형편이 아니라 절대적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변하지 않는 빛이신 주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이 네. 훌쩍 지나서요.
1: 네.
0: 아, 이 빛을 이렇게 속성을 이렇게

0: 짜임새 있고 아주 그 컴팩트하달까요? 아주 꾹꾹 눌러 담아서 거의 고봉밥처럼 떠서 저희에게 이렇게 친절히 먹여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상대성 이론, 그거 뭔가 어마무시할 것 같은 그런 속성, 그런 이론도 아주 친절하게 나눠주셨어요. 우리 교수님의 이런 강의, 이 신앙의 오늘 극동 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절함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정말 극동 랩과 함께 했는데 오늘 참 다채로웠어요. 깊었습니다. 과학의 시선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신앙을 나눴고요. 역시 진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마치 빛 마냥 절대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1: 네,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함께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개인적으로는 제가 연구실에서 늘 다루고 있는 빛을 이렇게 라디오에서 신앙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과학은 과학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볼 때제 안에서도 새로운 경외와 확신이 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아멘.
1: 오늘 나눈 내용이 방송가족 한분한 분의 마음에도 아, 주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빛이시구나
0: 아멘.
1: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 그런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아, 주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빛이시구나. 그런 고백 지금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뒷자리 5522님, 장작불을 뗄때 나무는 주님, 나무는 주님, 바람은 은혜, 불꽃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와, 너무 멋진데요. 이 믿음 신앙의 장작불을 뗄때 나무는 주님이시고요, 바람은 은혜입니다. 불꽃은 그 뜨거운 불꽃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이 시린 사람들을 데워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우리 5522님께서도 저희에게 오히려 역으로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음에 더욱 행복해요.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매달 한번 월요일 아침을 열겠습니다. 우리 방송가 족분들께서도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이번 한달 승리하시길 소망하면서 교수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예, 오늘 아침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월요일, 또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인데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앞으로 이어질 극동랩 시간 속에서도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0: 아멘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동랩의 한동대학교 휴먼테크 AI 융합학과 우리 유태준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깊이 있는 나눔 전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또 믿음으로 제가 출첵 제시어 이벤트 했었죠. 오늘 2050님, 3838님, 8864님 세분 축하드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2050님, 3838님, 8864님은 주소 성함 문자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1: 1분 찬송.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가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고해요. 여기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자기 집안을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지 17, 18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왕권이 견고해졌지요. 평안이 왔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늘 흔들리고 불안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므비보셋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이것이 은혜예요.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고해요. 시바는 원래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이 몰락한 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실상 주인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해요. 이름보다 약점을 먼저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을 조건과 약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쓸모와 외모로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4절을 보니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도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약점보다 존재를 찾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나요?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릅니까? 아니면 약점으로 판단합니까? 은총을 베풀려면 둘째, 조건이 아닌 은혜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4절을 보니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답해요.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황량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왕자의 신분이었던 므비보셋은 지금 황량한 땅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이 몰락했으니 늘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요. 요나단 같은 아버지와 사울 같은 할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망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운명을 함께 물려받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마길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시바는 주인 행세를 했지만 마길은 계산 없이 므비보셋을 품었어요. 무려 17, 18년 동안 숨겨주고 장가까지 보내며 아버지처럼 돌보아준 것입니다.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준 마길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어 어떻게 되나요?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라고 해요. 마길의 숨은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갚아주시는 날이 온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6절에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의 후손은 제거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자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밭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먹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친아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므비보셋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므비보셋은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폐위된 왕가의 후손이고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에요. 극도의 열등감 속에 있었지만 이런 자기 인식이 단순히 자기 비하는 아니었어요. 진짜 겸손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은혜가 은혜로 보여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은총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0: 자만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바처럼 약한 사람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마길처럼 계산 없이 사람을 품어주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곳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음을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시골에서 상경의 대학을 다닌 저는 친구들이 유흥을 즐기며 지낼 때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았어요. 어떤 사치도 누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믿음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은 매번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저의 곳간을 채워주셨어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학 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울 때는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게 하셨지요. 그러나 정작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일회용 비닐을 다시 쓰지 않고 버린다며 아내를 정죄하고 부모님께 여유자금이 생겼다며 매달 드리던 용돈을 끊어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하며 아들처럼 대우하지요. 이렇게 자기 정적의 후손에게까지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재물을 마치 내 것인 양 쌓아두려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의 종 시바처럼 물질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저의 죄를 회개해요. 이제는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든 지체들에게 저의 물질과 마음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물질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씀씀이를 탓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므비보셋을 먼저 찾아갔어요.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묘막측한 은혜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물질을 의지하며 시바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사랑도 계산하고 내 것처럼 움켜쥐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받은 은혜를 잊고 시바처럼 물질과 조건을 붙들며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가길 원합니다. 또한 마길처럼 계산 없이 한 영혼을 품고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푸는 저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 구역 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261-7521번

0: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학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감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0: FM。
1: 생명은빛으로생명은빛으로오늘이시간에는경주제일침례교회손성진목사님께서로마서8장26절에서28절까지의말씀을본문으로성령안에합력하여선을이루는공동체라는제목의말씀증거해주시겠습니다들으시고은혜의시간보내시기바랍니다
2: 오늘은성령강림주일입니다성령강림주일은성령이우리가운데오셔서우리와함께하시려고우리를도우시기위해서우리가운데오신것을기념하는날입니다그래서어떤사람들은이성령강림절을잘모르지만성령이우리가운데오셨다는건참중요한사건입니다왜냐하면그가우리안에이제내주하시는하나님의영으로서우리를도우신다는거죠여러분께한번묻겠습니다여러분안에도성령이계시나요그걸느끼십니까성령이우리안에찾아오셔서우리가운데역사하는것을느낄수있어야됩니다성령에관해서오류하는사람들의특징은자꾸성령을어떤가시적인현상이나기적으로만자꾸보려고하는거예요그래서그걸볼때아성령이계신다저기계신다라고말하지정작우리안에찾아오셔서우리가운데감동주시고하나님의말씀을듣게하시고우리를하나님께로이끌어가시는그성령님을느끼지못하면성령을잘모르고있는거예요오히려성령은왜오셨느냐여러분안에들어가서여러분에게하나님이어떤문제를깨닫게하고여러분으로하여금하나님의일들을만날수있게우리를돕는분으로우리가운데오셨다는겁니다그게더중요한목적입니다예수님은우리가운데성령을소개하면서성령은우리를돕는분으로오셨다라고정확하게성령의역할을말씀하셨어요그래서요한복음14장에보면예수님이처음으로성령을소개하시는데그제자들이근심할때내가너희를떠나갈지라도또다른보혜사성령이오셔서너희가운데역사하심으로너희를도우실것이다그렇게약속하십니다말씀을한번보겠습니다요한복음14장16절입니다내가아버지께구하겠으니그가또다른보혜사를너희에게주사영원토록너희와함께있게하리니라고말합니다이짧은구절안에보혜사에관한말이나오는데먼저는예수님그분이보혜사였다는거죠돕는분으로오셨다는겁니다그런데그예수님은공생애를마치고하나님께나아가셔야됩니다그렇기에또다른보혜사가오셔서영원토록너희와함께계셔야되는데그가누구냐그가바로성령이라는거죠하나님의영이신그분은어떤물질적이거나혹은현상적인것이아니라오직우리안에내주하심으로말미암아하나님을깨닫게하는영으로우리가운데임하신다는거예요그래서여기보면보혜사성령이라고말하는데이보혜사가좀어려운말이죠이보혜사를좀여러분께소개하려고합니다보혜사는헬라어파라클레토스에서온말인데이말의정확한뜻은돕기위해서부름받은자라는말입니다즉돕기위해서오셨다라는말이에요이걸우리한글성경은중보자라고그렇게번역했던겁니다중보자하나님과우리사이에서우리를하나님께로이끌어가는중요한역할을하는분가교의역할을하는분그분이성령이다그렇게본거예요근데그런뜻만아닙니다그이상의뜻들이있습니다예를들면영어성경은이보혜사를어떻게번역하냐면카운셀러상담자라고번역합니다또한위로자라고번역합니다또한돕는분이다그렇게번역합니다즉하나님은우리가운데오셔서우리로하여금하나님께나아갈수있게우리의영적상황을상담하시고위로하시고돕는분으로이세상에오셨다라고하는말입니다즉하나님은요그분의계획가운데성령을이세상가운데보내주셨습니다문제는뭐냐면그성령이우리안에계시지않으면문제인거예요즉하나님은성령이우리안에내주하고우리를이끌어가라고성령을우리가운데보내셨어요문제는믿음의사람들인데도불구하고성령에대하여서무지하고성령의역사를깨닫지못할때자기속에성령이계시는지혹은안계시는지그것조차도구분하지못하고그냥말로만성령성령하면서그렇게말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밖에서 현상을 찾아요. 뭐가 일어났다, 누가 어땠다. 예, 하나님은 그거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더 보다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그 목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시는가, 또한 그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성령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첫 번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무엇을 돕느냐?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돕는다라고 말하죠. 자, 본문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분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분입니까?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느낄 분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나는 강력한데. 예, 사람이 느끼는 것, 나는 힘 있고 나는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26절의 이 연약함의 상태는 단지 육신의 강함, 육신의 약함 혹은 심리적인 약함과 강함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완전성입니다. 즉 죄에 익숙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인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의 필요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가는 그 잘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그 연약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보면 연약함이 많죠.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별력도 약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데 오늘 본문 26절은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를 하나의 예시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연약함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내 인생에 관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내 삶입니다. 내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 삶을 마치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의 모습은 어디라도 기대야 되고 특별히 그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될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잘못된 방식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돕는 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으로 발견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관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혹은 왜 연약하냐, 왜 그렇게 사냐라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나 강했다면 여러분 중에 세상에 돈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고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게 차라리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간에게 주신 상황인 겁니다. 인간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은 부끄럽거나 하나님을 뭐 외면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느꼈다면, 나의 부족함을 느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연약함을 만난 사람들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성령이 도우신다 하는 이 말, 이 말의 헬라어적인 원어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즉 연약한 자의 손을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신다. 근데 이걸 또 유추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맞은편에 서서 나와 함께 짐을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거운 짐이 앞에 있습니다. 혼자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 누가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나의 맞은편에 하나님께서 이 짐을 같이 들어주실 때 마치 나는 이걸 도저히 들 수가 없는데 이 짐이 들려지고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우리의 질병이든 우리의 고통이든 삶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가 연약함인 줄 알았거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인정하며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은 더욱더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소연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26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말조차도 찾지 못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문제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만 급한데 이미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어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령께서 먼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기도하심이 결국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실 게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못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 기도할 것을 우리가 요청받고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도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떠냐? 영적인 실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인간은 이 자기의 상황 앞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의 문제가 너무 큰 거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사고의 상황,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발만 동동 구르고 혹은 말도 떨어지지 않고 눈에서 눈물만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탄식하는 상황 중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먼저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찾게 하는 겁니다. 길을 찾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라고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이 기도의 상황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바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안의 상황을 한 걸음 더 영적인 부분으로 더 이끌어갑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27절은

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지게 맞춰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을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지를 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이미 우리의 상황,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절망하고 이 상황 앞에 거기에만 빠져 있을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분에게 맞춰지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빨리 해결해 줘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자꾸 그것을 고집하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잘못돼도 혹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기에 인간의 욕심만 투영되기 시작하면 마치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러한 문제와 원인을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 그것을 알아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는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 문제 앞에 자꾸 발만 구르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만 나아가면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 역시도 성령의 간구함 가운데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를 말하는, 나의 청구서를 날리는 그런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기도를 정확히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겁니다. 즉,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나는 이게 원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보다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원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는 점점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 그분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그분의 지혜와 그 주관하는 역사 가운데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내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뜻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점점 하나님 그분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 자녀를 키워봅니다만 자녀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면, 아이가 위험한데도 칼 달라고 하는데 칼 쥐어주면 여러분 그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고 큰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그것을 다룰 만한 시점이 됐을 때 요리를 위해서든 필요를 위해서든 그때 쥐어지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자꾸 달라고 요구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그분 앞에 사고치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맞춰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안에 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 앞에 맞춰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바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 생각은 자꾸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욕심 앞에 자꾸 끌려가는 그 상황이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것이다라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게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날마다, 그 매 시간마다 성령의 내주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는 삶으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 교회 공동체로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합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그들 안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합력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안에 합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협상을 잘하고 우리가 양보를 잘하고 우리가 상대를 많이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분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것 앞세워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더 우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 안에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에 세워졌던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파송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기도하죠. 근데 그 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당시 안디옥교회 다섯 명의 사역자 중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우리 교회에 어디를 보내야 한다면 누가 제일 못해? 누가 제일 필요 없어? 걔 보내자라고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기도할 때 우리 중에 누가 성령 안에서 가장 필요한 자이며 성령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기도하고 가장 유력했던 바나바와 가장 역량 있던 바울을 택해서 보낼 만큼. 왜요? 성령 안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뜻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 안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 합력함으로 나타나요. 자, 본문 2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이 구절 안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밖에서 나는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 생활 한다고 하는 말은 이건 성경과 비교할 때 모순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안에서 섬김에 봉사할 수 있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바로 교회 안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말은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일, 특별히 저는 구원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 관하여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신 사람들은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도 중요한 거죠. 내 구원을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야 됩니까? 남의 구원은 어떻게든지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도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이루어갈 선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 가운데 인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아닌 거예요. 성령은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으로도 훌륭할 수 있지만 그들을 교회 가운데 불러서 함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게, 우리 안에 오늘 처음 나오는 자가 있거든 그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을 수 있게 오늘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구원도 참 중요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그들을 회방하거나 그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여러분 이거 절대로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라, 너를 이곳에 부른 것은, 너희를 이곳에 와서 함께 하게 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라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연약한 자가 있거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고통하는 자가 있거든, 여러분 그것은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일입니다. 연약함과 탄식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거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하고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느낀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오직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약한 자가 회복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는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나아서, 우리가 대단해서 남들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혹은 사랑을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고 누가 은혜를 베풀 수 있냐,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성령이 그 속에 감동하고 성령이 그 속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왜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왜 싸우느냐, 왜 자꾸 자기만 주장하느냐,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를 강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찾으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대하십시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연합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따라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역사회를 바꾸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더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체육대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가서 마음껏 뛰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체육대회의 목적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하나 그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함께함으로써 서로가 서로 연합하고 위로하고 또 즐거움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셔서 그 속에도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 안에 받은 감동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은혜의 교제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0: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때로는 연약하여 또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또한 그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질 때마다 하나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벌써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달을 맞이한 6월 첫째 날,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시는지요?